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가운데 Impossible Dream,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 그리고 폴 제미그나니가 지휘하는 아메리칸 시어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름은 유난히 잠시라는 말이 참 고마운 계절인 것 같아요. 잠시 그늘에 서고, 잠시 바람을 쐬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기니까요. 오늘도 무리하지 마시고 쉬어갈 수 있을 땐 기꺼이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이 여름을 함께 건너가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루이지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 4번 디장초 판단고 가운데 1악장 파스토랄레 보내드렸습니다. 롤프 리슬레반테 기타, 조르디 사바리 주연은 르 콩세르트 나스용의 연주였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

네,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렇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죠. 자,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교향번호 551 주피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함께 들을게요. 장 프랑스와 파이어를 가지고 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쾌일번호 551 주피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보내드렸습니다. 장 프랑스와 바이어가 주연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5847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저희 아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주중에 저녁 9시까지 쉼터 운영을 한다고 해요. 한 달 정도요. 당직을 서야 하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늘어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더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니 좋은 마음으로 하라고 어제 아들한테 말했어요.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 따뜻합니다. 정말 직원들도 일하시는 분들도 이 더위에 힘드실 텐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직이 늘어나서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더운 여름에 쉼터가 운영된다는 건 또 많은 분들에게 큰 안식이 되지요. 우리 어머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또 가족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아드님도 더 힘을 내서 그 시간 잘 버틸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이런 작은 수고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사실, 그게 또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상과 영혼의 교감이라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감동을 주는 화가로 남아있습니다. 큰 인기를 누린 젊은 날과 달리 그의 말년은 가난했고 대중의 외면으로 쓸쓸했습니다. 숭고한 것은 일상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대체되었고 예술의 시선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안개 속의 몽상가로 치부되었고 뇌졸중으로 힘겹게 작업하다 65세의 세상을 떠나며 이 세상에서 잊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세기 초 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그의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독일 낭만주의의 상징으로 다시 평가받았습니다.

독일 북부의 항구 도시 그라이프스발트에서 태어난 프리드리히는 코펜하겐 왕립 예술학교에서 그림을 공부했습니다. 30살에 괴테가 주관한 바이마르 미술대회에서 찬사를 받고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물질 만능주의의 환멸을 느껴 정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단순히 아름답고 멋진 풍경이 아니라

구름이 내려앉아 바다처럼 보이는 이 풍경을 높은 산 위에서 홀로 내려다봅니다. 외로움이 끼어들 자리도 없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는 안개보다 짙고 계곡보다 깊은 사색에 잠깁니다. 만약 일행이 있었다면 그저 멋진 경치에 감탄만 했을 테지만 혼자이기에 지나온 날들을 발 아래 두고 저 멀리 인생의 끝자락까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일렁이는 자욱한 안개는 우리가 지나왔거나 어쩌면 앞으로 마주할 인생의 막막함을 닮았습니다. 그 막막한 풍경을 피하지 않고 오롯이 혼자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타인의 온기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나침반 삼아 정상까지 올라선 이의 뒷모습에서 의연함과 존엄이 느껴집니다. 그림 속 굽이치는 안개바다는 사실 당신이 평생을 몸으로 받아낸 거친 파도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삶을 위해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막막한 순간들, 그 치열했던 파도들이 이제는 부드러운 안개가 되어 당신 발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고 풍경을 내려다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으로만 서 계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일궈온 세월은 풍경보다 벅차고 숭고합니다. 나라는 풍경을 이제 마주하는 당신의 뒷모습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바리아치온,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가운데 첫 번째 곡 아리아를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김지영의 책 어른의 미술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그림 아마 보시면 아 이거 봤던 것 같다 느낌이 드실 거예요. 참 멋있는 그림인데요. 아, 이 남자의 뒷모습, 그 발 아래 자욱한 안개가 정말 바다처럼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색감도 참 몽환적이에요. 이렇게 구름이 잔뜩 낀 흐린 하늘과 이 안개의 색깔이 거의 비슷하게. 이 작가 프리드리히는 어릴 적에 어머니와 누이를 잃었대요. 그리고 13살에는 동생마저 잃는 비극을 겪었는데 이 동생 요한이 이 얼음물에 빠진 형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의도적으로 남들과 어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톤도 조금 뭔가 좀 어둡고 이 뒷모습이 뭔가 자연 앞에 서 있는 그 뒷모습이 상실의 아픔을 간직한 그런 또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응시하는 화가 자신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풍경을 내려다볼 여유, 내가 일궈온 세월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저자가 말씀한 대로 그런 마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설탕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이 닉네임 제가 참 재밌어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닉네임인데요. 인도설탕.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정원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2년 전 이맘쯤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을 정원님께 축하받았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직장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머릿속엔 집에 있는 아이 생각만 나더군요. 지금도 멍하니 거실 창을 보고 있어요. 첫 임신 소식도 출산도 이직도 모두 아당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면서 축하받았는데 오늘만큼은 위로를 받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실까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만남은 달콤한데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이별과 종료는 참 마음 아프죠. 하지만 인생은 또 끝과 시작의 반복이잖아요. 우리 시작과 끝이라고 하지 말고요. 끝과 시작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인도 설탕님을 향해서 더 좋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신인님이 신청한 곡 준비했는데요. 우리 인도 설탕님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영훈이 작곡한 사랑이 지나가면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 음악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영훈이 작곡한 사랑이 지나가면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신인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인도설탕님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뿌미애미님이 사연 주셨어요. 오늘은 우리 딸 수빈이의 두 번째 생일입니다. 저희 딸 태어났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많이 아픈 적도 별로 없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자랐으면 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우리 수빈이가 벌써 두 살, 두 돌이 지났어요. 우리 수빈이는, 뿜이는 왠지 아당님들과 제가 함께 키운 느낌이에요. 뭐 아파서 응급실 다녀올 때도 함께 하곤 했잖아요. 아, 우리 수빈이 두 번째 생일을 아당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씩씩하고 밝게 자라길 모두가 함께 기원합니다. 또 달콤 여우님도 사연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7살 유치원생 손녀가 방학이라 놀러왔다 오늘 가요.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를 알려주고 싶어요. 올림픽 유치원 이서은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유치원 이름부터 너무 귀엽네요. 올림픽 유치원 이서은 어린이 반가워요. 클래식 음악 많이 많이 들으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이들 얘기하니까 또 겨울 소나타 생각나네요. 아직 멀었는데 참 즐겁죠, 아이들. 자,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은 쇼팽의 왈츠 17번 E플랫 장조입니다. 이 곡은 사후에 발견이 된 유작인데요. 담백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이 돋보이는 왈츠예요. 장 마르크 루이스 사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한 쇼팽의 왈츠 17번 E플랫 장조 장마크 리사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왈츠도 많이 듣는 왈츠가 아닌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사랑스럽고 막 과장되게 막 그 경쾌하지도 않고요. 또 슬프지도 않고요. 이렇게 뭔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요 온도의 왈츠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Walking in the Air라는 곡인데요. 혹시 오래됐어요. 1982년에 영국 애니메이션인데 The Snowman 기억하시나요? 참 예쁜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그림책을 누구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그런 그림체인데 대사 없이 음악과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전하는 아주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거기서 이 소년과 눈사람이 하늘을 나는 장면에서 흘렀던 음악인데 지금 더우니까 이 눈 속에서 하늘을 나는 장면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스 오프라노 알레드 존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Walking in the Air, 보이소프라노 알렛 존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4: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4: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6: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7: 경복 취업이 잘 되는
8: 경복
7: 잠재력은 전문가로
8: 경복
7: 4호선 캠퍼스
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E-flat 장조 도시번호 929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입니다. 모자르 트리오의 연주고요. 효찬님이 청해 주셨어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학교.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0: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푸시킨의 시에 김효근이 곡을 붙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역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역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역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9: 영월이래요.
8: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9: 영월이래요.
8: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9: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8: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0: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의 창작극 눈물상자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책을 원작으로 눈물이 넘치는 아이, 눈물을 모으고 파는 눈물상자 아저씨, 어느 순간 울 수 없게 된 할아버지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뮤지컬 배우 김승대, 아역배우 최은영, 국립합창단 베이스 기른배가 출연하며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제9회 히겟눙크 뮤직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윤한결이 지휘하는 세종 솔로이스트가 말러의 가곡 소년의 이상한 뿔피리,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1번 제리오조, 슈만의 현악 사중주 1번의 사막장 아다지오를 들려줍니다. 8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를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희극과 비극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드라마 조코조입니다. 웃음 속에는 죽음과 심판이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죠. 로렌초 다 폰테이 대본으로 완성된 이 작품에는 저마다의 욕망과 상처를 지닌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유혹하고 배신하는 방탕한 귀족 돈 조반니, 그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으며 끊임없이 투덜대는 하인 레포렐로, 돈 조반니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돈나 안나, 그리고 그녀의 약혼자 돈 오타비오, 배신당한 분노와 미련 사이에서 갈등하는 돈나 엘비라, 결혼식 당일 유혹에 흔들리는 시골 처녀 체를리나와 그녀의 신랑 마제토, 그리고 돈 조반니에게 목숨을 잃었지만 결국 그를 심판하는 기사장.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늦은 시각 어느 저택의 뜰, 망토를 두른 사내가 담벼락에 몸을 기댄 채 서성이고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 레포렐로입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쉴 틈 없는 신세를 한탄하며 자신도 언젠가 저 안의 주인처럼 귀족 행세를 하며 살고 싶다고 투덜거립니다.

노테 에조르노 파티카르, 밤낮 없이 일하며, 베이스 페르치오 프르트라네토, 그리고 소프라노 안나 토모바 신터프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헤르베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라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그의 넋두리가 이어지는 순간 저택 안에서 다급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돈나 안나입니다. 얼굴을 가린 침입자에게 위협을 당하던 순간 그녀의 아버지인 기사장이 소리를 듣고 달려나옵니다. 늙은 기사장은 딸을 지키기 위해 검을 뽑아들지만 상대는 다름 아닌 방탕한 귀족 돈조바니. 어둠 속에서 벌어진 짧은 결투 끝에 기사장은 조바니의 칼 끝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돈조바니는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가죠. 이 하나의 죽음이 오페라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림자가 됩니다. 장면은 어느 광장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는 대낮의 광장 한복판. 엘비라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조바니를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린 그 배신자를 저주해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사랑해야 할지. 복수를 다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흘러나오는 미련. 이 모순된 감정을 과장 없이 토해냅니다.

아, 끼미디체마이. 아, 나에게 말해줄 이 누구인가. 메초 소프라노,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아그네스 발차. 그리고 아, 잠깐 들으신 돈 조반니의 목소리는 바리톤 사뮤엘 레미의 음성이었습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자,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서성이던 엘비라 앞에 마침내 조반니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는 슬쩍 자리를 피해버리고 대신 하인 레포렐로가 광장 한가운데서 엘비라를 위로한답시고 뜻밖의 물건을 꺼내듭니다. 다름 아닌 주인이 사랑을 나눈 여인들의 명단, 그 유명한 카탈로그입니다. 레포렐로는 신이 나서 늘어놓죠. 이탈리아에서 640명, 독일에서 231명, 프랑스에서 100명, 터키에서 91명,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이미 1030명에 이른다고. 숫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엘비라는 자신 또한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였음을 깨닫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흘끔거리는 그 광장 한복판에서 엘비라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갑니다.

mille tre. Tra queste contadine, cameriere, città.

마담이나 일 카탈로그 에퀘스토. 마님, 이것이 카탈로그입니다. 카탈로그 아니야. 베이스 페르추어 플라네토의 노래, 그리고 카라안지아는 베를린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했습니다. 한편 돈조바니는 벌써 다음 사냥감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그 사냥감은 오늘 결혼식을 올린 순박한 시골 처녀 체를리나. 신랑 마제토를 슬쩍 떼어놓은 조바니는 달콤한 말로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함께 가면 지금의 초라한 삶을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속삭이며 손을 내밀고, 체를리나는 망설이면서도 결국 조바니의 유혹에 조금씩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매혹적인 유혹의 이중창이죠.

방금 들으신 곡은 라치다렘 라마노 저기서 손을 잡아요 이 노래인가요?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바리톤 사무엘 레이미 노래 그리고 소프라노 캐슬린 매틀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아, 제가 사연 읽다가 잠깐 헷갈렸는데 5847번님이 사냥감 정말 정말 진짜 진짜 나쁜 사람 남자 본 눈이 왜 이렇게 없는 걸까요?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가 어쩜 그렇게 뭐 어떻게 생긴 남자인지는 몰라도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지는 몰라도 그렇게 유혹에 빠져들 수가 있겠어요. 이 체르리나가 조반니의 손에 이끌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신랑 마제토는 분을 참지 못하고 신부의 뒤를 쫓습니다. 이를 눈치챈 조반니는 레포렐로로 변장해서 마제토를 어두운 골목으로 유인하죠. 그러고는 치매를 뗀 채 마제토를 흠씬 두들겨 패고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얻어맞고 주저앉아 있는 남편에게 체르리나는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심장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고 마음을 달래줄 좋은 약이 여기 있다면서 다정하게 그를 다독입니다.

베드라의 카리노, 사랑스러운 이어 알게 될 거예요.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의 노래였습니다. 체를리나와 마제토를 비롯해 안나, 돈 오타비오 그리고 엘비라까지 돈 조반니의 거짓과 술수에 속았던 이들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여 그의 정체를 알아차립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원망과 추격을 피해 조반니는 레포렐로와 함께 황급히 담을 넘어 도망칩니다. 정신없이 쫓기던 두 사람이 마침내 몸을 숨긴 곳은 다름 아닌 어느 묘지, 그것도 한밤중입니다. 거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던 조반니의 눈에 커다란 석상 하나가 들어옵니다. 다름 아닌 그가 죽인 기사장의 무덤을 지키는 석상입니다. 겁에 질려 벌벌 떠는 레포렐로에게 조반니는 장난삼아 석상에게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석상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러지. 이 짧은 한마디에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아버지 기사장의 죽음 이후 줄곧 복수만을 생각해온 안나. 그러나 약혼자 오타비오 앞에서 그녀는 문득 자신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매정하다 여기지 말아달라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너무 깊어 사랑조차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화려한 콜로라투라 아래 감춰진 것은 다름 아닌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아, 참 화려하고 정교한 소프라노 안나 토바 신토프의 노래였습니다. Non mi dire Beridol mio, 말하지 말아요 나의 사랑이요. 감정과 정말 테크닉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룬 그런 노래였죠. 자,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밤이 찾아옵니다. 조반니는 자신의 저택에서 홀로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악사들이 흥겨운 곡을 연주하고 레포렐로는 주인의 시중을 들면서도 겁에 질린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때 엘비라가 마지막으로 조반니를 찾아와 회개할 것을 애원합니다. 그러나 조반니는 그녀의 간청을

비웃음으로 흘려보낼 뿐입니다. 실망한 엘비라가 문을 나서다 말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들어옵니다.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것입니다. 곧이어 육중한 발소리가 울려 퍼지고 문이 활짝 열리며 죽은 기사장이 돌로 변한 석상의 모습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레포렐로는 겁에 질려 식탁 아래 몸을 숨기지만 조바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석상은 나지막이 그러나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초대에 응해 왔음을 알리며 이번에는 자신이 그를 초대하겠다고 손을 내밉니다. 조바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차가운 돌 손을 맞잡습니다. 그 순간부터 얼음처럼 싸늘한 기운이 조바니의 온몸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석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에게 묻습니다.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라고. 조바니는 몇 번이고 단호하게 거부의 뜻을 밝힙니다. 끝까지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겠다는 듯 말입니다.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석상은 마침내 심판을 내립니다.

0: 땅이 갈라지고 사방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며 지옥의 망령들이 아우성치는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조반이는 온몸을 비틀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끝내 참회의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석상의 손에 이끌려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처절한 비명과 함께 무대 아래로 자취를 감춥니다. 정적이 흐른 뒤에 남겨진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기이한 밤의 결말을 되새깁니다. 배신자에게는 마땅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준엄한 교훈과 함께 오페라는 막을 내리죠. 돈 조반니는 1787년 프라하에서 초연된 모차르트 오페라입니다. 피가로의 결혼이 빈보다 프라하에서 더 큰 사랑을 받자 프라하의 극장 측이 모차르트에게 새로운 작품을 의뢰했고 모차르트는 다시 한번 다폰테와 손을 잡았습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서곡이 초연 전날 밤까지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 콘스탄체가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졸음을 쫓아주는 사이에 모차르트는 단숨에 이 서곡을 써내려갔다고 하죠. 1787년 10월 29일 프라하에서의 초연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돈 조반니는 장르상 희극과 비극이 공존하는 드라마 조코조의 대표작인데요. 웃음과 공포, 유혹과 심판, 그리고 인간의 욕망, 그 끝. 모차르트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무대 위에 펼쳐 보이면서 오페라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매혹적인 악당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돈 조반니는 2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가장 인간적인 악당, 빌런을 그린 오페라로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오페라 속 인물들의 삶과 음악을 따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5: 장현아님이 무거워요. 새드엔딩인지 해피엔딩인지 혼란스럽고요. 못된 사람이 벌을 받았으니 통쾌해야 할 텐데 왠지 씁쓸함이 남네요 하셨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던져바니가 악당은 분명 악당인데 묘하게 또 그 주인공한테 매료돼서 마지막이 비극처럼 느껴지죠. 그냥 회개하지.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모차르트의 달콤한 디저트 같은 세레나데 13번 G장조 2악장 로망스 들려드립니다. 조금밖에 못 들으시겠네요. 칼빔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거

0: 생각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더 뜨거운 관심을 모은 오디세이.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네요. 놀란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도 CG를 최소화하고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합니다. 높이 11m, 무게 3톤이 넘는 진짜 트로이 목마를 만들고요. 20m에 달하는 외눈박이 동굴괴물,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고대 범선 역시 실제로 만들었다고 하죠. 무엇보다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전 분량을 70mm IMAX 필름에 담는 대기록도 세웠습니다.

생생한 현장감과 더불어 영화는 오디세우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데요. 놀란 감독은 관객들이 실제로 오디세우스와 함께 배를 타고 산에 오르며 영화의 일부가 되길 바랬다고 해요. 영화의 일부가 되는 경험. 맞아요. 멋진 영화, 그리고 영화관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자 선물일 거예요. 그 멋진 경험을 우리도 함께 나눠볼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오디세이 중에서 Another Name이었습니다. 오디세이, 어제 개봉했죠? 보셨어요? 네, 기대하고 계시던 분들 엄청 많으셨는데 잘 보고 오셨나요? 보신 분들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평 좀 남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강디 보라 줄무늬 진호짱구님. 제가 손 흔드는 것도 강디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원한 그늘님. 무슨 소리냐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8월 6일 목요일 보이는 라디오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어플 들어오시면 TV 모양 보이실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제 얼굴이 뿅 하고 보입니다. 네, 마린룩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배에서 일하는 그 선원 같은 그 줄무늬 스트라이프 복장이에요. 일부러 그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좋겠다 하고 입었습니다.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예고한 대로 오늘은 영화 퀴즈도 있죠.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오셔서 다 받아가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먼저 들으신 곡은 초록색 우수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강디, 날이 더워서 갑자기 가위손이 눈발 만들어주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때 흐르는 음악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네, 바로 그 음악. 가위손, 아이스댄스. 그냥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신비로워지기까지 하는 음악이었죠. 플레이 되는 순간 그런 느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늘 항상. 또 방금 들으신 곡은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또다시였어요. 이 곡은 4519님이 신청해 주셨답니다. 시원한 그늘님, 보라 처음 보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하셨습니다. 신기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정말 생방송으로 어딘가에서 누가 있는 것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삼 신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담검님, 갑자기 가르마 자랑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까 라큐님이 오늘따라 가지런한 가르마가 눈에 띄어요 하고 봤더니 만져봤죠? 가지런한가? 이러면서 어떤 분이 머리숱이 많아 보여서 너무 부럽다고 하셨는데 머리숱이 원래 많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더 풍성하게 드라이를 해서 스프레이를 와장짱짱 뿌린 머리예요. 사실 목요일날 보이는 라디오를 자주 하는데 이유는 목요일날 이쁘게 하고 오거든요. 목요일날 네 그런 날이어가지고 촬영이 많은 날이어가지고 네, 더 이렇게 정갈한 모습 항상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르지 않아요. 남현사님, 강디 천일째 땐 치명적으로 귀여웠는데 오늘은 치명적으로 상큼하네요. 폭염도 무서워서 도망가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어저께 저 낮에 미쳤죠? 낮에 운동복을 딱 차려입고서 그 김포에 생태숲공원 있거든요. 거길 나갔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km 뛰어봤는데 아, 난 더위를 안 타는 것이 아니구나. 집에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정말 들숨 날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건가? 공황장애 느낌 이런 건가? 아니면 와, 어르신들 숨 안 쉬어지면 이런 느낌인가? 더위가 가라앉지 않으면 이런 느낌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더위 잘 식히시고 네 가까운 너무 더울 땐 가까운 은행이라도 들어가시고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라도 들어가셔서 앉아서 냉수라도 드셔야 돼요. 아셨죠? 131436님 오디세이 어제 개봉하자마자 보고 왔는데 오늘 바로 음악 들으니 덩세승해간 감동 느껴지네요. 또 카르페디엠16님은 표가 없어서 예매하셨다고 주말 인근 아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워요. 탑건 매버릭, 시원한 해변 시내 흐르던 원 리퍼블릭, I ain't worried 신청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함께 할게요 하셨는데요. 딸기산도님도 청해 주셨고요. 한 곡 더 이어갈게요. 패밀리 스위치 중에서 마룬5 피처링 크리스티나 아길레나의 Moves Like Jagger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3800님은 첫인사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대만에 있는 저의 동생도 로그인 가입했네요.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함께 들으시면 또 연결된 느낌도 있고 또 공통된 주제도 생기고 재밌겠네요. 좋습니다. 행복님, 매일 출근해서 CBS 듣는 낙으로 살아요. 강디 반가워요. 처음으로 톡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공연님. 네. 아이디가 행복이시네요. 반갑습니다. 한여름밤의 꿀님, 행복님, 동백이님, 이은달님, 양이님, 오렌지님, 공명사사님, 삐삐님 등등. 오, 첫인사를 남겨주셨어요. 또 요즘 새로운 분들 많이 보이시네요. 모두 모두 너무 반갑고요. 우리 자주 만나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리백송 감독의 드라큘라 러브테일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드라큘라가 40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운명을 만나는 다크 판타지 로맨스입니다. 시사회 날짜는 13일 목요일 저녁 용산 CGV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드라큘라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날도 더운데 이제 퀴즈 풀러 가보실까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디론가 훌쩍 떠나신 분들, 또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화 퀴즈는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그곳으로 배경을 한 작품들을 모아봤습니다. 잘 들으시다가 어디신지 아시겠거든 정답 외쳐주세요. 윤여정, 김고은 주연의 영화 개춘할망, 손녀를 기다려온 할머니, 12년 만에 기적적으로 돌아온 손녀,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게 펼쳐지죠. 이어서 안다다시 말고 우리 영화 인어공주도 기억하시나요? 전두환 박해일 주연의 타임슬립 로맨스.

인어공주요. 전도연이 현재의 딸과 젊은 시절의 엄마 1인 2역으로 분했었죠. 때묻지 않은 어촌마을 풍광이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했어요.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볼까요? 대한민국을 첫사랑 열풍에 빠지게 했던 영화 건축학개론. 아프게 헤어진 첫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고 이때 서연이 승민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장소도 바로 이곳입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서연의 집은 한동안 명소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곳 하면 또 이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연풍연가. 장동건, 고소영 부부를 실제 연인으로 맺어준 작품이기도 하죠. 두 사람의 여정을 따라 억새가 아름다운 산군부리를 비롯해 송악산, 마라도 해식동굴, 삼나무 숲길 등등 이곳의 명소들이 등장합니다. 자, 정답 보내주세요. 개춘알망, 인어공주, 건축학개론, 연풍연가의 배경이 된 유채꽃, 도라르방, 한라산으로 유명한 이곳은 어딜까요?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도 노래방에서 이 노래 부르신 적 있나요? 그대 안의 블루와 함께 커플 듀엣곡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곡이었나요? 저는 이 곡 부르는 사람 본 적 없는데 우리 피디님은 그 여자 동료들과 함께 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추억이 있나요? 가만 보니까 네, 이 곡 그래요. 이번에 저 연극 MT 갔다 올 때도 후배들이 이 곡 불렀던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엔 그 노래가 좋은 노래 그냥 다 똑같이 좋아하더라고요. 옛날 노래들도 진짜 많이 알더라고요. 어린 친구들도 막 27, 28 이런 친구들도 옛날 노래 많이 알더라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연풍연가 중에서 주형은 이혜진의 우리 사랑 이대로였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건축학개론 중에서 전람회 기억의 습작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두두두두두두두. 네, 이 영화들의 배경지가 된 네, 곳 네, 어디일까요? 였는데 제주도였습니다. 4385님 제주도로 떠나고 싶어요. 시원한 자리도 물회 먹으면 기분 진짜 짱일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진짜 퐁당 시원한 바닷물에 퐁당 빠져버리고 싶죠. 네, 5431님 제주도 조리원에서 수유하다가 보내는 9일차 엄마예요. 그곳은 시원하시겠죠. 네, 조리원에서라도 좀 편하게 쉬시면서 아이와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0941님 그 시절 신혼여행지 1등 제주도요. 벌써 30년이 되어가네요 하셨습니다. 와, 제주도는 지금 가도 참 낭만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0236님 정답 제주도. 지금 제주 가족여행 중입니다. 너무 더워서 그냥 숙소에만 있어요. 뭐예요, 빨리 어디라도 가세요. 네, 렌트카 빌리셨어요? 네, 시원한 곳으로 피신. 6054님 제주도요. 올 6월에 갔다 왔어요. 성산 일출봉에서 수국도 보고 그 인어공주에도 나왔던 우도도 들어갔다 왔네요. 7396님 정답 제주도입니다. 저도 첫사랑 실패만 아니면 제주가 처가였어요. 아니, 너무 많은 거 기억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정말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답은 제주도였고요. 제주도의 푸른밤이 또 얼마나 듣고 싶으실까요? 그죠? 오늘 퀴즈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신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 드리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는 채용문 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올려놓겠습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에서 박은빈의 제주도 푸른밤.

여러분, 박은비님 목소리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지금 게시판에도 박은비님 배우 목소리 진짜 막네요. 농담공님 요즘 오싹한 연애로 열일하시던데 오초법칙님도 박은빈 배우 노래는 처음 들어요. 네, 김동욱님도 맑음이 박은빈 씨와 강디가 좀 다르네. 네, 네 같은 맑고 깨끗함인데 씩씩한 최강디하셨습니다. 듣고 있는데 저게 실례지만 박은빈님한테는 실례지만 저게 물귀신의 목소리라면 전 홀려서 들어갔어요. 오, 엄청 청량하고 맑은데 나를 부르는 듯한 박은비님이 저렇게 부르면 들어갈 것 같아요. 물속으로 퐁. 그래요, 저도 갈래요 이러면서. 그 와중에 사달라고 조르지오님 제주도 겁나 더워요 하시면서 감성 파괴해 주셨습니다. 아, 지금 전국이 다 끓고 있어요. 힘내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 네모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0: 네, 여러분, 오늘 라디오도 여러분의 더위를 조금은 식혀드렸을까요? 오늘 최강의 영화음악 끝곡입니다. 1182님 신청곡 프리윌리 중에서 마이클 잭슨 윌 유 비 데어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미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열심히 좀 해봐. 빠릿빠릿하게 못해? 평소 같았으면 입버릇처럼 했을 말이 요즘은 쏙 들어가 버리죠. 열심히 빠릿빠릿하고 싶어도 몸과 마음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순간이 있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의지 어디 있어? 대체 있으면 일로 내와봐. 여기 꺼내봐봐요. 왜 그것밖에 못했을까? 대신 이만큼 한 게 어디야? 좀 서두르면 됐잖아. 그게 아니라 해 좀 떨어지면 느긋하게 하지 뭐. 날씨가 고될수록 마음이 너그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푹푹 찌는 이 더위 속에서 나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인심과 여유만큼은 후해지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0: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로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시작했습니다. 그러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은 열마는 또 1등을 했어요. 항시 1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늘상 지금 몇 년째 계속 1등인데 1등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어? 내가 1등이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가 언제나 늘 매번 분기별로 그냥 늘 1등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음악을 깔아보았어요. 적금 타셨나요? 목소리가 너무 상큼하신. 2986님 적금이죠. 계속 이렇게 적금 들듯이 들어서 계속 1등 하는 거죠. 타먹고 또 타먹고 타먹고 넣고 타먹고. 씩씩한 수영님 목소리 좋아요. 철이영이님 1등 했어요 저희. 예, 청취율 1위 다 여러분 덕분이고 숫자엔 약하지만 순위엔 집착하는 완벽해. 나를 완벽하게 파악했어. 진짜 숫자 나오면 머리가 아프지만 그냥 1등은 확실히 인지하는 사람. 저 그런 사람이에요. 에, 어제 발표 났어요? 난 오늘 알았는데? 어떻게 나보다 1등을 알아요? 어쨌든지 저쨌든지 간에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수실력 발휘 쏴 수실력자 내 실력이 수실전으로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수실력자 쏴 수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골.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없는 살림에 뿌려야 되니까 커피 한번 뿌려보려고 그래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은, 아, 6372님의 개인적인 공신력은 전혀 없, 제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가장 이상적인 방송의 표본이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가 아닐까 합니다. 공신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없어. 어떤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송의 표본이다. 자세한 설명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믿을게요. 고맙습니다.
1: 네, 이럴 줄 알았다고요. 내 귀가 선택해서 듣는 방송이 역시 최고. 수영 씨 축하해요. 근데 교만해지지 말고.
0: 5438님 늦었어요. 이미 교만해요. 이미 교만한 사람. 이것도 노래로 내야겠는데.
1: 진주님, 어제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라온 옥수수 짤 아빠 보내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던데요. 여기저기 카톡 돌리고 난리였어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아도 열만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 요즘에 이런 거 유행한답디다 이러면 한 10걸음 늦긴 한데도 그래도 한 100걸음 늦으신 분들도 많아갖고 인싸가 된다니까요. 그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늦을 순 있는데 뭐 늦거나 쪼개하거나 뭐 어때. 그냥 유행이 있었 떠랐더라 알고 그렇게 가면 되죠. 그러고 늦거나 뭐 어쩌거나 우린 1등인데 어때? 됐잖아요. 너무너무 즐거운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아무 공신력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방송의 표본 열만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노래 오늘 정말 아무나 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이게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하죠? 네, 진짜 자주 하는 거예요. 보아 넘버원. 서너 달에 한 번씩 꼭 나오는 노래. 8011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아유, 얘도 같이 틀어줘야지. 에픽하이 1.

6888님이 신청해 주신 거예요. 네, 저희가 틀은 게 아니고 이현 내 거 중에 최고 케이윌 말해 뭐해 요즘 아니고 이제 열받을 자국 늦은 유행어인데 요즘 말로 교만하다 뭐 거만하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끄드럭댄다. 끄드럭대기 1등이죠 지금. 오늘은 아시아 몇 달에 한 번씩 이 병 도지는 거. 병이야 병. 가식 없는 방송. 열만 팬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솔직한 시간. 그래서 1등 6888님. 맞아요. 저는 왜 요즘에는 그래도 좀 안 그런 편인데 옛날에 막 뭐 미스코리아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놓고 누가 1등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몇 등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여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지만 속으로 자기가 지금 진 안 되면은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집에서 돈 쓴 게 얼만데 이게 다 속에 있는데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네 제가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들 하고 싶어 해요. 수영 씨, 쉬는 날인데 내일 영업 준비하러 가게 나왔어요. 근데 청취율 1위 소식에 그리고 음악에 몸이 듬치듬치. 저보다 어린 수영 씨한테 위로도 받고 힘도 받는 언니 중에 한 명이에요. 늘 앞으로도 응원하고 청취할게요. 1976님, 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아유, 그냥 하루는 좀 여러분, 그럼 일부까지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6865님 남편이 배달 라이던데 폭염에 배달하는 거 보면 그쵸 너무 안쓰럽죠. 아, 이번 주만 견디면 다음 주는 좀 덜 덥길. 라이더분들 파이팅. 이성민 파이팅. 이거 아내분께서 전하신 거예요. 하얀 겨울 듣고 싶다고 하셔서 조간우 겨울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께 커피 드릴게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0: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아니 근데 이제 1부 못 들으신 분들이 모를까봐 2부에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요. 임재범의 위로 9363님의 신청곡 듣고 2부에 계속 꺼드럭 댈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4: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0: 샵 잘 됐어. 245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동시간대 청취율 1위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에는 압도적이진 않았어요. 그냥 좀 앞섰어요. 다음번엔 정말 압도적 1위를 하고 싶은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오렌지 캐러멜 카탈레나 아로아로아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집 청소는 제대로 안 하면서 신데렐라 불렀다고 요즘 혼인하고 있는 서인영 씨. 예, 유진의 차차. 그 유튜브 보면은 브라이언이 집 더럽다고. 아니 넌 신데렐라 불렀는데 집 청소를 안 하냐? 신데렐라 청소하는 여자야. 이러면서 혼이 났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내 몸만 깨끗이 해 이러면서 서로 싸움박질을 하는 영상 잘 보았어요. 아, 나 언니의 꺼드록쇼 덕분에 몇 번을 빵빵 터졌는지 몰라요. 당연하지 않은 1위 축하드려요. 덩달아 집구석에서 꺼드록 중인 1인입니다. 4645님 그럼 우리 방구석에서 우리끼리 그냥 꺼드록 대고 사는 거죠. 내 애가 잘났다 이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또 겸손도 떨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으면 인생 살면서 1등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없어. 근데 제가 열만을 잘 만나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꺼드록 댈 수 있는데 이때라도 막 해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래 나이가 들어도 1등은 좋구나. 나도 내 분야에서 또 우리 가정이 뭐 그게 꼭 누군가 정해주는 1등이 아니더라도 뭐 청소 1등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꺼드럭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존감도 높아지고 하는 거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끼리 꺼드럭대요. 핑크 공주님, 남편은 본업이 카메라 감독인데 일 없을 땐 배달 알바 해요. 근데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나서 지금 입원 중인데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 했어요. 감사하게도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이거 남편이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

되게 힘든 일 하고 했는데 아 다치긴 했는데 아 너무 크게 다치지 않아서 아 그래 힘든데 이 김에 쉬어가지 보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더운데 쉬는 거지 이렇게 했지만은 아픈 사람이 이거 들으면 서운하대요. 서운하다 해요.

하면 빨리 컨디션 회복하고 갈비뼈 붓길. 아, 갈비뼈가 이게 또 아픈데 어떻게 치유할 방법도 없고 혼자서만 괴로워야 되니까 와이프가 아, 감사하게도 많이 다치진 않았. 감사하긴 뭘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다 해요, 그냥. 남편한테는. 왜냐면 제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티. 쌉티라 그러죠, 쌉티. 감사할 걸 찾아라, 뭐 이렇게 하고. 수영씨, 열심히 했으니 그냥 즐겨요. 꺼드럭대도 돼요. 지금 내 거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네 남편 지금 갈비뼈 걱정하실 때예요, 지금. 어, 여보, 너무 아프지? 어, 왜 그렇게 티도 못 내는데 숨 쉴 때마다 그렇게 아프다 그러더라고. 우리 여보가 이 더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러면서 막 그냥 애기처럼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알겠죠?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마크튜브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장동건 너에게로 가는 길 556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홍조 프로포즈 소연 아빠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 다계요정 세일러 문세윤님 아마도 새싹이신 것 같은데 저희 방송 이제 파악을 하시는 중인 것 같은데 아 이제 알겠네. 여기는 노래 70%, 꺼드럭 20%, 잔소리 10% 비중이구나. 땡! 노래 70% 맞아요. 근데 잔소리가 28.9%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날그날 달라요. 잔소리가 사실 준데 오늘이 특별히 이제 청취율 같은 동시간대 1위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표현 꺼드럭대다를 한번 써봤더니 지금 뭐 사전 찾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잘못 썼어. 7339님 아 아이들 방학임에도 아, 이제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 쉬는데 오늘은 거드럭대는 아니 그거가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뒹굴거리다가 아니라고요. 약간 교만하게 나 잘났수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요즘 말로 하는 그건데 그래요? 에이 신나는 노래가 문제네. 아 맞아요. 신나는 노래가 문제예요. 9769님 언니 어제 남편 수술한다고 사연 보냈어요. 오 어떻게 됐어요? 3시쯤 수술 들어가서 3시간 만에 나왔는데 수술 잘 돼서 오늘 퇴원을 바로 하네요. 입원은 안 해도 되는데 3주 정도 일을 쉬어야 해요. 어제 언니가 의사 선생님 손에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나으라고 해주셔서 그런지 진짜 수술 부위도 깨끗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소식을 이렇게 바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한 3주 정도 쉴 때는 편안하게 쉬고 그냥 나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다시 병원 가게 될 일이 없을 만큼 아주 그냥 충분히 쉬시기를 온전히 나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수영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노래 보내드려요. 9006번님의 신청곡 이수영 얼마나 좋을까. 성시경 좋을 텐데.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0: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안녕하세요, 가수 신승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채널 CBS 음악 FM을 듣고 계십니다.
8: 네, 언제나 인사성 밝으신 신승훈님이 오늘 마지막 곡을 준비하셨네요. 소녀에게 듣고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백화요란이라는 사자성어는 온갖 꽃들이 찬란하게 핀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요. 백은 많음, 화는 꽃, 요란은 아름답게 어지럽게 퍼진 모습을 의미하죠. 이 말은 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과 개성, 문화와 예술 같은 다양한 아름다움이 함께 빛나는 모습도 비유하게 됩니다. 백화요란의 총체, 백화요란의 정점인 한동준 FM 팝스는 백화점의 다양한 물건들만큼 다채로운 음악들로 꾸며진 잡동사니 같은 팝송 프로그램입니다.

0: 목요일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Right Down the Line, 제리 라퍼티의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라쉬님이 아 Right Down the Line 첫 곡으로 들려줘서 감사히 듣습니다 그러셨어요. 가을은 선물님이 이 무더운 날씨에 팝스님들 식사 잘하시고요. 드시고 싶은 거 찾아 드시고 먹는 게 남는 거잖아요. 먹어야 건강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름이 되면은 입맛이 없어지고 자꾸 음식보다는 자꾸 음료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되는데 건강에는 역시 영양적 성분이 충분히 3대 영양소를 가지가지로 들으셔야 됩니다. 다양하게. 그래야지 영양 보충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음료수만 먹고 물만 먹고 그러다가 영양 부족이 돼가지고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그 거기다가 또 실내에서는 에어컨 바람 쐬고 밖에 나가서 또 땀 뻘뻘 흘리고 또 자꾸 그게 반복되면요. 건강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준 FM 팝스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더위를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 즐겨보시죠.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샵 9390으로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그리고 캘리 클락슨의 Underneath the Tree, 그리고 빌리 조엘의 Tell Her About It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변정규 씨가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브리 할뻔님이 아 빌리 형님까지 출동하셨네요. 이제 더위는 음악으로 이겨냅시다 그러셨어요. 유진님이 아 진짜 8월의 크리스마스네요. 좋습니다. 바니걸님도 역시 서울 39도까지 올라간대요. 아유 기온이 하여튼 밖에 나가면 숨이 턱 막히죠. 이건 아마 누구나 다 느끼는 걸 겁니다. 보라돌이님도 8월의 크리스마스 같습니다. 그러셨고요. 카메오님이 오늘 많이 덥네요. 여기 잔잔한 바다가 떠오르는 노래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고요. 3180번으로 찜통 더위에 야간 근무 끝나고 고관절 수술한 형수를 병문안 한다고 피곤할 텐데 운전하고 김천 의료원 갔다가 올라가는 길입니다. 졸지 말고 운전하라고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오문석 씨 안전운전 그러셨습니다. 안산까지 3시간 넘게 걸리는데 안전운전 하셔야죠. 근데 이런 날은 또 약간 좋으실 수 있어요.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악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넬님은 지금 남편 몸보신 시키려고 꼬리곰탕하는 중이에요. 얼른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셨습니다. 아 꼬리곰탕 보신으로 아주 좋죠.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습니다. 닐 다이아몬드의 Hello Again. 제시카의 Lost Without Your Love.

50여 년 전 저는 임신 입덧으로 힘들어했지만 옆에서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왔기 때문에 저는 하루 종일 물만으로 버티는 날이 많았죠. 그때 세를 살던 집에 주인 아주머니가 수도요금을 받으러 왔다가 제 모습을 보고 놀라서 전복죽을 끓여주셨는데요. 주인 아주머니는 아무리 임신 입덧이지만 저처럼 이렇게 심한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그 후로도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날 늦게 퇴근한 남편한테 주인 아주머니 얘기를 했더니 며칠 후에 친정엄마가 오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입맛을 되찾은 저는 뱃속에 아이가 커가는 걸 느끼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농촌은 가을이 제일 바쁘기 때문에 저는 농사일을 하시는 친정과 시댁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지만 저는 기저귀도 준비하지 못했죠. 이런 제 사정을 알게 된 주인 아주머니는 수시로 저희 집에 와서 제 상태를 확인해 주셨고 기저귀 천을 사와서 기저귀도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배는 아파왔지만 제 곁에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인 아주머니뿐이었습니다. 진통이 왔을 때 아주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택시를 이용해 병원으로 함께 갔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도착한 순간에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온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은 안정됐고 그제서야 축하한다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본 주인 아주머니가 만약에 제 옆에 안 계셨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 아주머니는 친정엄마처럼 제 곁에서 모든 걸 처리해 주셨던 겁니다. 아이의 돌 때 남편과 저는 주인 아주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때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더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환하게 웃는 아기의 미소가 정말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아주머니와는 자매처럼 서로 안부를 전하면서 살고 있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 어느새 팔순을 넘기셨네요. 만약에 주인 아주머니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갈 겁니다. 부모님을 모시듯 정성을 다해서 제가 보살펴 드리고 싶으니까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의 글을 남겨봅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진짜 보석 같은 이야기죠. 네. Thank you. 다이도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김희순 씨. 아, 참 좋은 인연이죠. 소중한 인연. 지금 이제 주인 아주머니께서 8순이 넘으셨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실 갈매기님이 주인 아주머니가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요.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들겠죠. 골목길이 있던 이웃 동네 풍경이 새삼 그립습니다 하셨어요. 9735번으로 감동적인 사연. 예전이나 지금이나 엄마라는 존재는 대단합니다. 그 주인집 아주머니도 엄마니까요. 이 시대 우리들의 엄마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셨어요. 이쁜 토끼님도 사연을 듣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네요. 주인 아주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돌개바람님도 은인 중에 은인이시네요. 그런 주인집 찾아보기 힘든데 나머지 시간에는 많이 베풀고 살아야죠.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뭐 요양보호사 자격도 있으시다니까 혹시라도 주인 아주머니께서 아프시면 달려가셔가지고 따뜻한 요양.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희순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제 포털 사이트에서 한동준만 검색하셔도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길이 어느 정도 지켜주시고요. 누군가에게 편지 형식으로 편지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웃기는 얘기도 좋고 슬픈 얘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보석 같은 스토리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NSYNC의 It's Gonna Be Me, Britney Spears의 Oops, I Did It Again.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3: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도착!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토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러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모나코 흐르고 있습니다. 음악 포토래퍼님의 신청곡이에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Tout est bleu, tout est beau. Tu fermes un peu les yeux. Le soleil est si haut. Je caresse tes jambes. Mes mains brûlent ta peau.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SOS 피터 세트라와 로나 리브스가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돌개바람님이 피터 세트라 목소리에 FM 팝스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피터 세트라는 이제 그 솔로 앨범도 있고 시카고에서 이제 리드 보컬을 맡아 원래는 보컬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베이스 기타만 쳤는데 하여튼 데이비 포스터가 프로듀싱을 맡은 16집부터 리드 보컬로 나왔죠. 근데 라이브를 하는 걸 가끔 이제 보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분은 아닌가. 근데 녹음할 때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음색이 워낙 좋고 그러니까 음색이 좋은데 음정이 자꾸 왔다 갔다 라이브 할 때.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노래라는 게 뭐 다 늘 정확하게 불러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한동준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문자로 FM 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0: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웨임의 Last Christmas에 이어서 패셔 보이즈의 It's a Sin 그리고 듀란 듀란의 리오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별밤님이 사계절 중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데 요즘 더위에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노래가 자주 나오네요. 그 좋아하지 않던 그 추운 겨울이 다 그리워지네요. 그러셨어요. 여름을 좋아하시는구나. 여름을 좋아하시는 네.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여튼 예 좋은 계절이죠 뭐. 야 등대바다님이 그동안 청취만 했는데 적극 참여해 보려 합니다. 오늘 출석 체크 1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그러셨어요. 아 제가 잘 부탁드리죠. 등대바다님 반갑습니다. 아 이제 매일 들어오셔야 돼요. 예. 자 노래 두 곡입니다. 시젤의 Summer Snow. 이 노래는 이제 Water is Wide를 개사해서 부르는 곡입니다. 게오르그 장피르의 플루트 연주도 있죠. 팬플루트. 그리고 애냐의 Only Time까지 두 곡입니다.

스펜더 발레의 True에 이어서 Tears for Fears의 Shout 함께 들었습니다. 뷰티 휴가 중 공주님이 True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가브리엘님이 홍천 애견동반 캠핑장에 휴가 왔어요. 댕댕이 겨울이랑 같이 가셨다고요? 아, 반려견 이름이 겨울이에요. 아, 이름 예쁘네. 서울은 덥죠? 여기 계곡은 시원해요. 그러셨습니다. 아, 계곡은 시원하군요. 그래도 저 무슨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어도 바람이 솔솔 부나 보죠. 부럽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핑크 마티니의 Hey Eugene, 카렌 수자의 Feel So Good.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

0: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3: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마이클 런스트락의 노래 Breaking My Heart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접대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 같은 날엔 밖에서 걷다 보면 그늘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늘도 찾아주는 앱이 나와서 화제예요. 도보길에 그늘을 찾아주는 건 물론이고 버스에서도 햇빛 덜 받는 쪽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폭염에 가장 필요한 건 물, 그늘, 휴식이라고 하죠. 이제 그늘은 앱으로 찾으시고요. 지금은 물 한 잔 마시면서 음악 그늘 안에서 쉬어가시죠.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따로 또 같이 나무에 서였습니다. 시원한 포크 리듬 음악이 좋으네요. 자,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늘 서울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잘 이겨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두 시간 동안 시원한 음악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함께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0: 대용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0: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이명훈 씨의 노래 얼굴 빨개졌다네. 로커스트의 내가 말했잖아. 신나는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김경화 씨, 집에서 제일 그늘진 현관 복도 앞에 대나무 돗자리 깔고요. 얼린 수건 목에 걸고 선풍기 바람 맞으며 시원하게 가요 속으로 듣는 지금.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예, 김경화 씨의 그 모습이 막 떠오르는데요. 이게 제일 시원하죠. 이게 제일 시원한 시간. 에어컨보다 낭만 있고 감성 있고. 아유, 그래도 덥긴 덥죠. 박지영 씨, 여기는 부산입니다. 어젯밤에는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선풍기 두 개에서 하나만 켜고 잤습니다. 아, 그래요? 그나마 좀 바람 때문에 시원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나마 하나만 가동을 하셨군요. 마지막에 와이라노 진짜. 그러게요. 예, 에이, 곧 선선해지겠죠. 예.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요 속으로에 보내주시는 사연, 그 사연들로 베스트 사연 이벤트 진행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베스트 사연 결정할게요. 선정되신 분께는 시원하게 팥빙수 드시라고 팥빙수 쿠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가을을 조금 재촉해볼까요? 가을에 많이 듣는 노래 하나 준비했거든요.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한계령 양희은 씨의 노래였습니다. 6595번으로 뜨거운 여름 한계령을 넘을 때 서늘했던 추억이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한계령의 그 서늘한 그 느낌 시원한데요. 손순남 씨, 김혜심 씨, 6595 그리고 이상신 씨도 한계령을 신청하셨어요.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야, 요즘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찾는 친구의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050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준비했는데요. 아, 이 노래는 또 전주만 들어도 청량감이 확 다가옵니다. 무한 궤도 그대에게

송창식 푸르른 날 528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청프리카는 오늘도 무진장 더운데 하늘은 높고 맑아요. 청프리카라고 하면 청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주도 많이 덥다고 하던데요. 사진, 야, 사진이 어쩜 이렇게 하늘 구름이 맑을까요? 마치 가을 하늘을 찍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진 잘 봤습니다. 강경실 씨, 눈병 환자들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집 공주들도 군산에 신규 오픈한 워터파크 다녀와서 눈병을 친구로 데리고 왔네요. 야, 이 여름에 우리 아이들,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수영장 다녀오시면 좀 위험한 거 중에 하나죠. 눈병. 역시나 우리 아이들이 눈병을 걸렸군요. 눈병에 걸렸군요. 빨리 빨리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실 씨의 사연이었어요. 2078번. 햇볕이 너무 뜨거운데 외근 나간 우리 남편 걱정입니다. 머리가 반짝반짝하거든요. 아, 예. 더 뜨거울 것 같은데 화낼 것 같아서 드러내놓고 걱정도 못해요. 괜히 그런 얘기하면 또 화를 내실 것 같아서. 자,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건데 모자를 써도 어느 정도 온도가 좀 떨어지고요. 체열이. 그리고 뭐 양산이나 우산 이런 거 쓴 거랑 안 쓴 거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도저히 안 되면 모자라도 꼭 착용했으면 좋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이혜진 주영훈 우리 사랑 이대로 0932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이명희 씨 전미도가 부른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였습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해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이에요. 머피의 법칙. DJ DOC의 노래입니다. 1112번으로 정해 주셨네요. 자,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0: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2: 홈픽.
3: 홈픽.
5: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이문세 씨의 가을이 오면이었습니다. 진정희 씨, 조현태 씨 신청하셨어요. 맞아요. 김동임 씨도 내일이 입추 가을이다요 적어주셨는데 맞습니다. 내일 7일 입추를 맞이하면서 오늘 가을 노래 몇 곡 들어보게 되네요. 우리 바람들이 게시판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가을 노래 신청해 주시는 거 보면. 자, 가을이 오면 말이죠. 공연 하나 보셔야죠. 송창식 씨 공연 어때요? 이 명곡들로 꾸며지는 송창식 씨의 공연이 있습니다. 함춘호 밴드 그리고 유리상자 문어의 꿈 안예은 씨와 함께 만드는 무대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6시에요. 고향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열리는데요. 송창식 씨의 명곡으로만 채워질 이 공연 원하시는 분들 앞에 공연이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두 분 추첨해서 각각 두 장씩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양창호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유재능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올해 59세 혹은 60이 되었고요. 1989년에 서울 신천연대 앞 고시원에서 만난 유재능입니다. 당시 저는 연세대 학생이었고 유재능은 서산 농고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한 후에 대학에 가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돈이 없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야 했는데요. 서로 비슷한 처지로 고시원에서 만나 친해졌고 제가 유재능이 공부할 때 도와주기도 하며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유재능은 2년 뒤에 성균관대 사학과에 입학을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젊고 어려웠던 시절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친구가 그리워집니다. 제 친구 유재능 꼭 좀 찾아주세요.

노래.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부활 친구야 너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59세 혹은 60세가 되셨고요. 1989년 아까 제가 신천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적어주신 대로 읽다가 혹시 신천인가 해서 그렇게 발음을 제가 똑바로 했거든요. 사연을 보니까 신촌 연대 앞 고시원이 맞네요. 예, 이쪽에서 만난 유재능 씨. 2년 뒤에 성균관대 사학과에 입학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씨 사연 소개되셨는데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 9390으로 언제든지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7826번 다음 주에 휴가 가려고 발에다가 네일 아트 받았어요. 아, 발톱 반짝반짝 너무 예뻐요. 예, 기분 전환하는데 이거만한 게 없다고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예, 게시판에서도 이렇게 네일 아트 하신다는 분들의 사연 많이 봅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좋은 추억들도 많이 남기시고요. 양수경의 노래입니다. 바라볼 수 없는 그대.

김원준 쇼 5505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가요 속으로 찐 애청자 김원주 씨 노래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한마음에 말하고 싶어요 였고요. 1601번 친구 부부하고 저희 부부 4명이서 전남을 거쳐 경남까지 2박을 하고 왔는데요. 목포 39도, 하동 40도. 정말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마이갓! 이 소리를 20번은 외친 것 같아요. 20번 더 되셨을걸요.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 세상에 이랬을 텐데. 아유, 그래도 뭐 이런 추억도 하나 만들어 본 거죠. 황윤우 씨, 부업으로 요즘 택배사 4시간짜리 일 다녀오는데 며칠 사이 너무 더워서 야외 작업 장소에도 냉장고와 에어컨이 추가 설치됐더라고요. 참 다행이긴 합니다.

이게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죠. 너무 덥다는 얘기죠. 그래도 황윤우 씨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십시오. 커피 쿠폰 금방 보내드릴게요. 8291번으로 주신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김포에서 13년간 한 옷가게를 24일 폐업합니다. 망했어요. 집기들 컨테이너에 맡겼는데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집에서 잘 듣겠습니다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사연들, 힘든 사연들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DJ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모두 모두 기운 내시고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정수라 바람이었나.

701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마야 진달래 꽃 그리고 최용준 씨의 아마도 그건 감상하셨어요.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아, 6281번으로요. 아까 가을 우체국 가을이 오면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마치 가을이 코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번엔 아예 겨울 노래 한 곡 들어보면 어떨까요? 너무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뭐 더우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겨울 노래를 신청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셨거든요. 아, 하시면서 청해 주신 김세화 씨가 불렀죠. 겨울 이야기. 이게 노래가 전주랑 후주 이런 데가 참 재밌던데. 이렇게 시작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겨울 이야기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불러드릴게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광고 전에 들려드렸던 노래 박선희 씨의 하늘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조미애 씨가 신청하셨고요. 송창식 공연 티켓 당첨되신 분들께는 따로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스트 사연 김포에서 13년 동안 옷가게를 하시다가 곧 폐업하게 되었다는 8291님의 사연 마음이 아팠죠? 팥빙수 쿠폰 보내드립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청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346번으로요. 김포에서 자영업하시는 분 이야기 공감합니다. 저도 한때는 남대문에서 의류업을 했거든요. 제 경험상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우리 또 청취자분이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럼요. 분명히 더 좋은 일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인권 허성욱 사노라면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시의 거실, 집과 일터 사이 영혼이 숨을 쉬는 제3의 공간. 이곳이 존재하는 한 생각들은 살아있을 거라고 한 곳, 어딜까요? 카페입니다. 폭염 안전수칙 첫 번째가 멈춤이더라고요. 멈췄다 쉬어가기에 그만한 곳이 없고 시원하기까지 하니 도시의 피서지는 카페가 아닐까 해요. 커피와 좋은 음악, 집과 일터 사이의 성소 같은 곳, 음악, 사람, 따로 또 같이. 말하다 보니 카페랑 저희랑 많이 닮았네요. 이만하면 저녁 스케치에서 멈췄다 갈 이유 충분하죠?

투게더 해피걸 오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녁 스케치는 카페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카페 캐치? 카페 저녁? 카페 스? 저녁 스케치 다 붙였는데 카페 캐치하죠 뭐. 어쨌든 카페 캐치에서 시원한 커피 한 잔씩 나눌 거예요. 제가 출근할 때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를 들으면서 오는데 오늘 수영 씨가 청취율 조사 결과 동시간대 음악 프로그램 1위를 했다고 꺼드럭 방송을 하더라고요. 꺼드럭 방송은 꺼드럭 되면서 방송을 하는 건데 좀 잘난 체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단어 아니고 원래 있는 단어고요. 수영 씨가 본인이 그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겠다. 저녁 스케치도 해야겠다. 근데 저희는 동시간대 음악 프로그램 청취율 1위이긴 한데 단독 1위는 아니고 공동 1위여서 12시 만납시다 보다는 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려고 합니다. 저녁 스케치를 오래 지켜주셨던 분들과 또 새로 찾아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 배꼽 인사를 정중히 드리면서 시원한 커피 한잔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폭염 안전수칙 첫 번째가 멈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카페 캐치에서 멈추고 쉬고 한잔 마시고 가세요. 8월 6일 목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샤키라, Try Everything, 아쿠아의 Cartoon Heroes, Rick Astley, Together Forever 세 곡을 들었습니다. 카페 캐치 사장님 공동 1위 축하드리고요. 이럴 때는 마음껏 꺼드럭 되셔도 됩니다. 청취자로서 함께 어깨뽕 올라가네요. 올라가셔도 됩니다. 3734님. 전화를 그렇게 기다려주셨잖아요. 전화를 받아주시겠다고 보험 대출 전화 다 받아주시고 일터에서도 혹시 그 전화 아닐까 해서 받으시면서 일 중간에 끊기더라도 어쨌든 받아주시려고 애쓰셨던 캐치님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전화를 못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다 모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게다가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을 오래도록 사랑해 주셨던 캐치님들 계셨을 거고 그리고 새롭게 지나가다가 또 여기에 머물러 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낯설고 사실은 아 적응이 잘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전화 받으시면 아, 저는 저녁 스케치를 듣고 있어요. 이렇게 다들 답을 해 주셨을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집 앞에 도서관 카페예요. 4160님. 이런 곳이 있죠. 아지트 같은 애착 카페. 그리고 카페를 한번 나는 꼭 차려보고 싶다. 이런 게 로망인 시절이 있었어요. 누구나 카페 사장 한번 돼보고 싶고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카페 분위기가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인별그램에 한번 와보세요. 여기에 떠있는 이미지, 요 카페는 어떤가요? CBS FM 이브닝, 저희 저녁 스케치니까 이렇게 한번 인별그램에서 찾아와 봐주세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는데 요 분위기, 카페 분위기도 좀 좋지 않나요? 아늑하고 고즈넉하고 일단 카페 캐치 요런 이미지로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커피 드시러 오세요. 일단 4160님과 3734님께 커피 한 잔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어서 2부에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제목의 플레이리스트일지 궁금해해 주시고요. 캐치님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국장님이 오늘 오후에 제작국에 피자를 쐈습니다. 점심 안 먹고 왔는데 어쩜 딱 배고플 때 피자냐. 미스터리 피자는 미스터리 PD는 한 조각 먹는데 저는 두 조각 먹었습니다. 녹음하고 피자 한 조각 먹고 또 녹음하고 한 조각 먹고 피자 먹고 커피 쏘고 이런 날 너무나 좋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은 어떤 대단한 하루 보내셨어요?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 그리고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피터 폴 앤 메리 퍼프 0337님과 함께 들을 거고요. The Real Group입니다. I Sing, You Sing 조명희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선곡 너무해요. 라디오 통해서 너무 듣고 싶었던 노래. 감미로운 글렌 메데로스와 예쁜 목소리 엘자. 완전 감동이라 차 안에서 볼륨 최대로 듣고 있습니다. 3702님이세요. 유난히 엘자의 불어 발음은 동글동글하니 참 예쁘죠. 호몽 다비디에 들으셨습니다. 박준호님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Surface The First Time 인생 라디오라는 닉네임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9734님, 오늘도 정말 더운 하루였어요. 가게 가스불 앞에서는 에어컨 바람도 무용지물. 찬물만 드립다 들이켰어요. 그러다 배앓이만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보낸 하루였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임춘영님, 오늘 부부싸움 했어요. 집안 청소하면서 눈물 샤워했네요. 엄마 수술이 있어서 병원에서 대기하며 또 엄마랑 몇 번의 눈물 샤워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는 엄마 보면서 또 눈물. 눈물로 샤워를 몇 번을 했는지. 그래도 수술이 잘 돼 그저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눈물 샤워 안 해도 지금 온몸에서 물기가 흐르는 날들인데 그래도 수술이 잘 되었다니까 오늘 저녁에는 눈물, 땀 다 말리고 뽀송뽀송하게 잠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임춘영님,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한 잔씩 드릴 거고요. 다이아나 킹, I say a little prayer 들으셨고요. 앞서서 밥 말리, No woman, no cry, 6707님 청해 주신 노래 들었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1부 끝곡입니다. 희망요리님께서 신청하셨어요. Dan Hartman, I Can Dream About You. 2부의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들으러 오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와, 개편하고 한 달 만에 1위라뇨. 큰 변화에 청취자 마음 사로잡기 힘든 시기인데 1위라뇨. 용신님이랑 노작가님이랑 이PD님 환장 콜라보가 이룬 쾌거입니다. 축하드려요. 짝짝짝짝 제가 너무 신납니다 하시면서 9069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저희가 저희 손으로 선곡하기는 좀 민망한데 이 시점에 9069님이랑 엔키님이랑 이 노래를 청해 주셔서 못 이기는 척 이제 한번 같이 듣는 거죠. 셀러브레이션 쿨 앤 더 갱의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아, 저희가 청취 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동시간대 음악 프로그램 중에서 공동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있었어요. 7761님이 공동 1등 아니라 제 마음엔 항상 단독 1등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 애청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랑을 그냥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뭐 손주 자랑 이런 거 할 때는 다 밥을 사면서 하는 거라고, 돈을 쓰면서 해야 사람들이 자랑을 들어주지 아니면은 안 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게 무엇인가 톨톨 좀 털어내보자 했더니 커피를 유일한 저희 그 저녁 스케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좀 많이 많이 킵해두고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뭐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커피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일단 9069님 받으시고요. 7761님도 받으시고요. 제가 막 드릴게요, 지금. 아, 저녁 스케치 대단하다. 저 속상할 때는 항상 CBS 라디오 들어요. 7803님도 받으시고요. 저녁에 드리니까 반가워요. 저 고등학교 1학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7446님도 들으시고요.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긴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 강릉에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악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시는 8640님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받으시고요. 오늘 친정엄마 복숭아 깎아서 입으로 쏙 넣어드린 날이에요. 엄마랑 화목한 날. 엄청 잘 보내셨죠? 5942님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84 아버지 병원 동행하면서 오늘 아버지랑 하루를 보내셨어요. 이누맘님도 수고 많으셨을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받으시고요. 남은 커피는 또 보내드릴 거예요. 광고 후에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함께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이제 미스터리 PD가 뽑은 팝송 세 곡이 쭉 흐를 거예요. 귀를 여시고 플레이리스트 제목을 한번 붙여봐 주세요. 왜 요즘에 이런 제목의 플레이리스트 많잖아요. 느족 카페에서, 느낌 좋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띵곡 모음. K-POP 노동요 리스트. 올드팝 들을 줄 아는 사람이랑 사랑하고 싶어 플레이리스트. 우리 다 듣는 귀 있어요. 떠오르는 느낌도 있어요. 바로 그게 오늘 퇴근길 플레이리스트의 제목.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리스트 제목도 한번 툭 보내봐 주세요. 그리고 오늘 지연 PD는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PD의 마음, 우리 마음, 너의 느낌, 나의 느낌 맞춰보면서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채워봐요.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지금 나갑니다.

이렇게 세 곡을 들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들으셨던 노래가 마돈나의 La Isla Bonita였고요. 카우마의 람바다, 루스 로보스의 라밤바 이렇게 세 곡을 들으셨는데 뭐가 떠오르세요? 이 세 곡의 제목을 붙인다면 뭐가 좋을까요? 7560님, 거울과 마주한 나를 위한 플레이리스트? 오늘 하루 수고한 나와 거울, 내가 함께 춤추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싶을 때 듣는 음악 플레이리스트. 거울 속에서 내가 나하고 같이 춤추면서 나를 위로해주면서. 오. 5일 휴가 중에 3일째 되는 날의 플레이리스트. 휴가 첫날처럼 들뜬 신남은 덜하지만 휴가 마지막 날처럼 아쉬움과 조용함도 없는 딱 중간에 흥겨움과 신남이 있는 음악들. 아, 일단 길어. 제목이 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미스터리 PD와 좀 닮은 구석이 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5157님이세요. 더위를 날리는 남미의 정열 리스트 너무 뻔한가요? 삼빈이 아빠님. 시원한 맥주 한잔 생각나는 여름날 퇴근길에 들어보는 정열의 플레이 리스트. 정열적으로 지금 4325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뭐 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네 분께 커피 한잔 드릴 거고요. 이지현 PD가 뽑은 제목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개치님들, 예, 깁니다. 아시죠?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성수기에 휴가 못 간 1인이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치는 아름다운 섬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우아하게 람바다를 추고 송글송글 맺힌 땀을 식히며 밤만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아, 이것은 꿈이었구나. 여기까지. 아니, 아이스크림은 꼭 뭐 밤만 나는 걸 먹어야 돼요? 아무튼 뭐 이렇게 길고 깁니다. 그래도 캐치님들이랑 얼추 어떤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전해 주신 분들 많이 계셨고 아까 소개해드린 네 분께는 커피, 오늘 킵해둔 커피 많기 때문에 네, 보내드립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세요. 9779님이랑 듣겠습니다. 다이아나 로스, Do you know where you're going to? 7024님 청해 주신 아트 가펑크, Traveling Boy.

카를라 브루니가 부르는 The Winner Takes It All은 어떠셨어요? 1861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윤성숙님께 보내드린 노래. 여수 동동다리에서 산책하는데 트래블링 보이를 흥얼거리는데 진짜 이 노래가 흘러나오네요. 대박! 9874님.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아트가펑클의 트래블링 보이는 라디오에서 또 그렇게 많이 나가는 노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나갈 때 내가 흥얼거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면 내가 흥얼거릴 때 이 노래가 딱 맞춰 나온다는 건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맞습니다. 7월 마릴로 폐업하면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덕분에 저녁 스케치를 들을 수 있어서 좋기도 하네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1861님께 커피. 엄마가 전화로 딸과의 데이트 너무 즐거웠다 하셨어요. 저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신 엄마 행복하셔야 해요. 동지짱님께도 커피.

퇴직 후에 저녁에 편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7819님께도. 수출용 난로 만드는 회사에 다녀요. 4431님께도. 저녁 스케치 청취율 1위 축하드려요. 저 이제 이 시간에 저녁 스케치 들어요. 0845님께도 드립니다. 커피 쏘신다고 해서 왔어요. 해피바님. 커피 안 쏴도 늘 오시잖아요. 그런 거라 얘기해 주세요. 저녁 운동 시간에 늘 듣고 있어요. 송영감님께도. 집으로 가는 길에 엄청 도움됩니다. 김형곤님께도. 오늘의 공동 1위는 팬들의 응원이 함께 만든 특별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커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밤고양이님께도 드립니다. 운전하는 일 하시는 8218님도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1203님도 받으시고요. 1년 넘게 병상에 있는 남편과 1년 동안 면회 가고 있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응원의 커피 한 잔 꼭 드리고 싶어요. 0991님이세요. 와, 이렇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미고님 청해 주신 노래 크리스티 버그의 The Lady in Red 들을 거고요. 김지훈님 함께 들어주세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Streets of Philadelphia 청해 주신 노래 보내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관절 연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끝곡입니다. 사라강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켜.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분꽃에 나팔꽃 또 무궁화꽃도 낮에는 몸을 돌돌 말고 있다가 아침 저녁에만 기지개 켜는 그런 여름꽃들, 그런 꽃들을 우리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37도 미열로 시작한 하루가 38도, 39도 막 고열로 이어지면서 수액 대신에 얼음 음료 처방이 아주 난무했었는데 이제 힘내라는 말도 무의미하고 미안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새 또 저녁 8시가 됐고요. 지금부터는 돌돌 말았던 꽃잎을 펴고 음악에 맞춰 기지개 켜셔야죠. 몸풀기, 기분풀기 준비되셨죠?

0: 아, 물소리, 파도소리 너무 좋네요. 문차일드의 썸머 커플, 태양은 가득히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진짜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막 체온이 37도, 38도가 되면 막 해열제를 먹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39도, 40도까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응급실 가셔야죠. 근데 오늘 전국이 이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옛날에는 엄마가 이마에 그 물수건, 찬물수건 하나 올려주시면 그걸로 열을 내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막 몇 번씩 샤워를 해도 그때뿐인 것 같죠? 야, 오늘은 또 얼만큼 수고하셨어요? 얼만큼 땀 흘리셨습니까? 어느 만큼 기온이 올랐어요? 여러분 얘기에 귀를 활짝 열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뭐 고열엔 응급실이듯이 이 폭염에는 또 뭐 다른 건 못해도 아아와 함께 시원한 음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아서 음악 치료 아닌 치료 10시까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참여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송실 사이버대에서
2: 실력자
1: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2: 숭 실력자
1: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 실력자 숭 쏴
3: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왕타 시원해
6: 왕왕왕
5: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4: 한번 써보면 평 생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와, 우리 창식님 덕분에 진짜 신나는 음악 들었습니다. Funky, funky, funky. Shake your body. Move your body. Rock your body. 와, 그냥 뭐, 남 신경 쓰지 말고, 이젠 솔직하게 그냥 리듬에 내 몸을 맡기고, 소리쳐서 funky, funky 놀자고. 이 밤이 새도록 뜨거운 리듬에 타는 걸 느껴봐. 리듬을 느끼기 전에 지칠 것 같아요. 낮에 너무 지쳐갖고 아직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예, 창식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마야 펑키 뮤직. 또 우리 석강님 이유진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 1984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곡이죠. 이렇게 멋진 곡을 듣고 계신 동안 우리님들은 지금 강릉 옥계하고도 산속에 있는 너무 예쁜 펜션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펜션 사모님이 옥수수도 삶아주시고요. 사장님이 장뇌삼까지 캐주셨어요. 우와, 장뇌삼까지. 행복동 들이며 바베큐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너무 행복하시겠네요. 우리 인식이, 정숙이, 선주 그리고 주한이랑 마음씨 천사 같은 펜션 사모님 사장님 2박 3일 동안 행복하게 잘 지낼게요 하면서 글 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하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2852 번으로 글 주셨는데 예, 우리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5270 번으로 현주님 어떻게 하셨죠? 청취율 조사 1위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석강님도 진짜 또 하셨죠? 1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진짜. 보통 이제 뭐 여러 방송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뭐 K본부, M본부, S본부, CBS, 저희 CBS 이렇게 가장 크게 이렇게 나누면은 네 방송사가 가장 이제 압도적인 앞부분 1, 2, 3, 4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덕분에 어디에 내놔도 기죽지 않을 만큼 그 3, 4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동시간대 압도적인 1위라는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성적표 보면서 여러분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일단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진짜 감사하는 마음, 보답의 마음으로 사연 읽어드리는, 읽혀지는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사연 주세요. 어떤 사연 좋습니다. 그냥 곡만 딱 보내지 마시고 뭐 하이 하고 안녕하세요 그거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현님, 미경님 신청곡이에요. 딱따구리 앙상블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집에서 아내들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엄마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애하는 남녀도 서로 잔소리를 하나 봐요. 김상호님 청해 주신 아이유 임스롱이 함께한 잔소리. 아, 재밌네요. 가사가. 또 0702번으로 이문세 시를 위한 시 청해 주셨고요. 4612번으로 안녕하세요. 삐삐밴드. 또 딱따구리 앙상블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하고 우리 A님 미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저보다 더 기뻐하고 행복해 하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가 하면 또 공항 달리기님 늘 1등만 하는 행복한 동해. 에이 부끄럽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거죠. 동네 백년산 트레일 러닝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헬스장에서 살짝 근력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력운동 정말 필요하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또 3800번으로 이 더운 날씨에 1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옆지기 건설 쪽에 근무해서 늘 걱정이거든요. 아이고 지방에서 듣고 계시는구나. 모두 감사드리고 세 분께 감사의 마음으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래요. 진짜 이 더운데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 어떤 힘든 하루를 보내셨나요? 했더니 동영님이 아 택배기사인데요. 인간적으로 너무 덥네요. 오죽하면 인간적으로까지 표현을 하시겠어요. 물로는 해결이 안 돼서 이온음료를 한 5리터쯤 넘게 마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만 견디면 될까요? 글쎄요. 내일까지만. 일단은 뭐 오늘 내일이 가장 고비라고는 하니까 믿어보죠. 뭐 어떤 애쓰십니다. 우리 동영님께도 애쓰셨으니까 예,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조금만 참고요. 5943번으로 음성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50대 가장인데요. 집은 안양이에요. 근데 광해원 숙소에서 생활하고 오늘은 체육공원에서 러닝하며 행복한 동행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주말이나 돼야 댁으로 오실까? 아, 주말은 더 바쁘지 않나요? 골프장이?

아무튼 뭐 돌아가면서 쉬시겠죠. 건강 잘 챙기십시오. 0880번으로는 오늘 아이고 힘드셨겠다. 야외에서 플리마켓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아우 그 땡볕에서 뭐 천막은 있었겠지만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요. 방송 들으면서 피로를 풀고 집으로 갈게요 하셨는데 네 조심히 가세요. 세 분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면서 8448 또 0417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권진경 강변연가

0: 달디단 밤양갱 준서님 청해 주셔서 비비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또 7564-8227번으로 어? 전혀 의도치 않게 권진원에 살다 보면 권진경의 강변연가 이렇게 두 곡을 들었네요. 분명히 의도했을 거야 우리 박피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 근데 괜찮아요. 뭐 의도를 하셨든 안 하셨든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심에 일단 감사드리면서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달력을 보니까 내일이 입추예요. 예, 아직도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정말 뜨거운 햇빛에도 뭐든 쑥쑥 자라고 있고 그러고 있겠죠. 그래서 느닷없이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퀴즈를 드릴 거예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으로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정답을 보내주시는데 뭐 제가 아무리 비공개 설정하시라고 하셔도 설정들 안 하시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할게요.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물론 OX 퀴즈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10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준비했고요. 또 10분을 선정해서 선착순 아니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확실히 알아보세요. 10분께는 발랑블랑의 선쿠션 멀티밤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10분. 자, 문제입니다. 내일이 입추라서 입추와 관련된 속담이 뭐가 있을까 보다가 이런 속담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대추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아니 얼마나 대추가 퍽퍽퍽 하고 크면은 그 소리에 놀라갖고 개가 짖을까요? 자, 이거 맞는 속담인가요? 대추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입추 속담이 있다. 맞다 싶으면 오, 뭔 대추에 개가 짖죠? 아니면 X. OX 대추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축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난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청취조사 1위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동시간대 1위입니다. 예,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예, 방송사를 통틀어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또 1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내일이 입추라서요. OX 퀴즈입니다. 이 입추와 관련된 속담 대추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이런 속담이 맞으면 O, 틀리면 X. 맞으면 O, 틀리면 X. 대추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 눈의 꽃 박효신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9: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 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재성 촛불잔치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건호님 7504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참 이런 음악 듣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그렇죠? 나태주 시인이 말하는 행복은 이런 거더라고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자, 이 세 가지가 다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행복이라는 시, 이런 시가 담겨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도서출판 더블북에서 내놓은 나태주 시인의 대표 시선집 너는 별이다 거든요. 풀꽃에서 별까지 정말 국경을 넘나들면서 사랑받는 나태주 시인의 작품 141편을 모아놨는데 이번에 김현주 행복한 동행에서 준비한 책 선물, 그래서 꼭 나한테 필요하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책 또는 나태주 이렇게 써서 신청을 하시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에서 함께 나눴던 느닷없는 퀴즈 정답은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노래 두 곡 듣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닷없는 퀴즈 했어요? 뭐예요 하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문제 드릴게요. 내일이 입추잖아요. 그래서 입추와 관련된 속담이 뭐가 있을까? 이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대추 자라는 소리에 개가

0: 짓는다. 이 속담이 맞으면 O, 틀리면 X거든요.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음악 듣고 전하는 말씀 듣고 발표해 드릴게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부모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4: Good Music Station. CBS FM

2500번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이은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또 조정석 아로하 4913 2142번으로 청해 주셨고 장원

성님 5610번으로 이상은 언젠가는 듣고 싶다고 말씀 주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느닷없는 OX 퀴즈. 오늘은 이제 내일이 입추라서 입추와 관련된 속담을 보다가 자 맞으면 O, 틀리면 X. 대추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X입니다. 예, 개가 짖기는 짖어요, 진짜로. 아까 누가 그러셨더라? 에이, 현준이 뭐가 잘한다고 개가 짖어요? 막 그러는데, 아, 진짜 짖긴 짖어요. 개가 짖긴 짖는데, 대추 자라는 소리가 아니라,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실제로, 뭐 벼가 얼마나 빨리 자란다고 그 막 쑥쑥 막 그런 소리가 나겠어요? 근데 이제 입추 무렵이면은 벼가 급성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풍년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은 속담이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뜨겁고 메말라도 입추 후에 벼 익는 소리에 모든 동네 개들이 많이 짖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느닷없는 퀴즈 전해드렸고요. 이미 모바일 쿠폰 10분께는 다 갔습니다. 그래서 내 전화기에 문자로 모바일 쿠폰 이제 딱 왔을 거예요.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숙 작가님이 이미 보내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화장품 세트 아무래도 선쿠션 멀티밤 세트 요즘 같은 데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해드렸으니까는요. 자 느닷없는 퀴즈에 당첨되셨습니다. 성전 우주 주세요 하고 우리 김문숙 작가가 글을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 오 합격이 됐다 하면 예,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예, 문자로 바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보내주셔야 돼요. 10시가 넘으면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로 넘어갑니다. 거기서는 이 주소 뭐야? 우리 거 아니네. 그리고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0시 전에 보내주세요. 2884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홍민정입니다. 아마도 그건.

행복동에 오면 정이 있고 감성이 있어 좋다. 즐겁고 잡생각도 없어져서 좋다. 편안한 가요가 참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행복동 가족들이 공감해줘서 참 좋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맞아요. 저도 게시판을 보고 있으면 어쩜 이렇게 그 행복동 가족들이 서로 그렇게 공감하고 위로하고 반겨주시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낯설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냥 친한 척하네, 친하게 지내네, 나는 소외감 느낀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리 행복동 가족들이 더 반갑게 환영을 크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지고 젊어져서 좋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별빛나라님. 투투 1과 2분의 1 이런 노래 들으니까 좋으시죠. 개월님 청해 주셨고 김유나 봄날은 간다, 조용남 내 생에 단 한 번만. 막 너무 처절한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이 나에게 온다면 꽉 잡아야 할까요? 이 내 생에 단 한 번만 조용남 씨의 곡은 원래 깐쪼네죠. 이탈리아 가수 마시모의 마지아라는 곡을 이렇게 번안해서 불렀고요. 또 홍민정 아마도 그건,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너무 재밌는 사연을 봤어요. 인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현주예요. 저랑 이름이 같으시네요. 저는 맞벌이 부모님들을 위한 야간 연장반 담임이거든요. 조금 전에 하나의 웃픈 사연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문자 보내요. 평소보다 늦게 하원하는 아이가 엄마 왜 안 오지? 죽었나? 속으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현주야, 엄마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가 TV 보지? 헉, 왜? 엄마가 TV 못 보게 해? 응! 이런 웃지 못할 사연이 있었어요. 엄마들 우리 아이들에게 TV 조금씩만 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또 글을 주셨네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니 죽음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기억을 하는 순간 얼마나 뒤늦은 후회를 하겠습니까? 우리 현주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해니와 덕이 뒤늦은 후회 전해드릴게요.

0: 수건이 어딨더라? 수건 돌리기 단골송인데. 진짜 이게 손도 왜 이렇게 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닉 패밀리 나는 못나니 3889-2691번으로 청해 주셨고, 현이와덕이 뒤늦은 후에 많이들 좋아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칸돌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주격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한국이 하면 하하이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0: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0: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뱉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뱉죠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뱉죠 싱크
3: 뱉죠 싱크.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5: 어느새 끝곡을 전해드리네요. 정상화님 6770번으로 청해주신 한영의 누구 없어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유리문이 닫히자 차가운 공기 커튼이 머리와 목, 어깨 위로 쏟아집니다. 요즘 일본에선 이렇게 몸을 식히는 냉각 부스, 일명 인간 냉장고가 화제라네요. 에어컨처럼 공간 전체를 식히는 게 아니라 폭염에 지친 사람이 이 부스에 들어가면 단숨에 더위를 식혀준다는 겁니다. 5분이면 충분하다니까 초간단 피서지인 셈이죠. 예전엔 더우면 부채질 좀 하고 그래도 더우면 등목을 하거나 선풍기만 돌려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아예 사람이 자판기처럼 부스에 쏙 들어가 냉기를 맞고 나온다니 이러다 조만간 가족 모두를 위한 대용량 냉장고가 나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폭염이 자꾸만 새로운 것을 발명하게 만드는 요즘 암쪼록 냉장고까지 들어가진 않더라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라디오 앞에서 한결 시원해진 마음으로 머물고 계시기를 바라네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행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분명 어제와 다른 오늘인데 오늘도 이 안부부터 여쭤야 할 것 같아요. 더위 앞에서 네, 무사히 무탈하게 잘 보내셨나요? 가까운 일본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오죽하면 소위 인간 냉장고라 불리는 기계를 발명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하기도 하지만 또 왠지 모르게 이 더위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극복해보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이 지독한 더위

0: 보다 좀 더 끈질기고 강할 거라 믿어봅니다. 아, 그리고 저희 지난번 청취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꿈은 가족들의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이번에도 동시간대 프로그램 1위를 기록했네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발이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카티프로 시!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육수 자연한 알.
5: 국내 최초 코인육수 자연한 알.
4: 자연한 알.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별빛지은님 2409번으로 정해주셨고요.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이었습니다. 파도

꽃소리, 풀벌레 소리 이런 소리들이 효과음들 더 오늘따라 시원하게 다가오네요. 4299번으로 보내셨어요. 냉장부스, 와 신기한 아이템이네요. 며칠 전 다른 동네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스마트 쉼터에 들어가 땀을 식히며 아 좋다 그랬는데 한 발 더 나가 오롯이 나 혼자만을 위한 아이스박스가 있다니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네요. 오늘 저녁도 언니네 잠깐 다녀왔는데 이 시간에도 집 밖은 사우나가 따로 없더라고요. 역시 시원한 우리 집이 최고. 지금부터는 꾸몸에서 시원하게 즐겨보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해결책을, 방법을 찾아내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뭐 근본적인 해결책도 찾아야 되겠고 지금 이 순간을 버틸 수 있는 아이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4791님 오전 일을 마치고 옛 구기를 달리다 보니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피어있더라고요. 조금 지나 나온 터널 안은 엄청나게 시원했고요. 냉동고에 들어간 느낌? 무더위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코스모스 하면 보통 가을을 상징하는 것들로 코스모스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다 여름에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름 이때 나오는 코스모스 종이 따로 있고 이때 나오는 잠자리가 또 따로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달리는 택시 안에서의 채팅은 역시 힘드네요. 어질어질합니다. 나쁜 남자님. 와. 뒤에 타신 거죠? 운전하면서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요. 멀미나죠. 편하게 들어가셔서 즐겨주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 노래는 7375번으로 청해주신 곡입니다.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나보다 아름답다.

어디로 간 건지, 길고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사뭇 궁금하다. 예전엔 여름방학이면 아이들은 언제나 바깥에 있었다. 신나게 뛰어노느라 방학식 날 받아온 탐구 생활은 개학 즈음에야 부랴부랴 펼치곤 했는데, 문제는 날씨를 적는 칸. 한 달 전 날씨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 그럴 때면 두루뭉술 해와 구름과 빗방울을 적당히 섞어 그렸다. 밀린 일기도 마찬가지. 어제도 친구와 재미있게 놀았다. 오늘도 친구와 신나게 놀았다. 날짜만 다를 뿐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아침밥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면 동네 골목엔 어느새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됐다. 고무줄놀이와 말뚝박기, 땅따먹기를 하며 놀다가 어느 날엔가는 봉숭아 꽃을 따서 손톱 위에 올리고 밤새 비닐로 동여맸는데 손가락이 얼마나 욱신거리던지 잠결에 비닐을 풀어버렸나 보다. 아침이면 이불 여기저기에 봉숭아 물이 얼룩덜룩 묻어있곤 했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 아이들에겐 어떻게 들릴까? 밤의 끝자락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소리와 냄새로 또 빛깔로 이 여름을 기억하는 중일까? 우리가 봉숭아 물든 손톱을 떠올리듯 아이들도 언젠가 꺼내볼 수 있는 자신만의 여름 한 조각을 간직하는 중이기를 바라본다.

방학 숙제 일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호레노츠님, 조금 진화했던 친구들은 그래서 날씨만 미리 매일매일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성실하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대로 숙제를 해서 가져가 본 기억이 없네요. 둘리공사님 보내셨고요. 일기 밀려서 뭘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시를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호님, 아, 이때부터 문학소녀의 기질이 있으셨군요.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자전거 탄 풍경이었습니다. 보물.

저 요즘 김희선 씨 아리 중이에요. 토마토 드라마 정주행하고 요조숙녀 미스터 큐 마침 정주행한 드라마 OST가 나와서 좋습니다. 가비솔님. 추억의 드라마들 제목이네요. 진짜 열심히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이형석의 내게 온 사랑 그리고 드라마 내일은 사랑의 OST였던 이후종의 내일은 사랑 영화 101번째 프로포즈 OST였던 라종민의 Say Yes 이 노래는 이석강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네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관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년케어.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소리 질러!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김현철 피처링 조지 드라이브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자연인
1: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간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서영은의 사랑하는 날에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문을 열어봤네요. 안 쓰는 물건들 인형 뽑기로 뽑은 인형들 다 기부했는데요. 무려 20만 원을 받았어요. 아내에게 자랑을 했더니 아내가 그럽니다. 아휴, 그 인형 뽑기 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였는데? 하는데. 그러게요. 소형차 한 대 값은 된 것 같습니다. 4477님. 그걸 뽑을 때 느끼는 희열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게 다 인형값만으로 환산되는 건 아니죠. 그 충분히 내가 마트나 이런 데서 살 수 있지만 그 손맛을 위해서 짜릿함을 위해서 낸 비용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20만 원 버셨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현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이 노래는 시간 여행자님이 청해 주셨어요. 민서가 부른 좋아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두 곡 KCM의 흑백사진, 태희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였습니다. 저 결혼하고? 결혼해요? 아기 낳았어요? 결혼 10주년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아, 이런 사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한참 생각했네요. 아, 그동안 사연이 결혼합니다. 아기 낳았어요. 10주년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이런 소소한 일상을 꾸몸에서 축하받다 보니, 아, 죄송해요. 못 알아들었어. 우리 꾸몸님이 그동안 이런 사연으로 소개를 받으셨다는 거구나. 이번에도 축하해 주셨으면 해서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기로 했거든요. 이번에도 꾸몸에서 축하해 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보, 아들, 사랑해.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이제 가족의 대소사, 이벤트,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한결같이 또 꾸몸에 알려주시고 또 사연 보내주시고 또 축하도 드리고, 예, 그 긴 시간을, 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사도

잘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오기 만세님 보내주셨어요. 한 번에 못 알아들어서 죄송해요. 화를 씩씩 냈더니 배가 고프네요. 해서 복숭아 하나를 먹었는데요. 더 배가 고픈 거 있죠. 딸에게 열무와 무생채 넣고 비빔밥 먹자 했더니 먹는데요. 이래서 화해합니다. 752번으로 보내주셨고요. 늘 무언가를 하며 듣던 꿈은 오늘은 오롯이 유니심 성과 노래 가사에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흘려버린 좋은 가사들이 오늘 밤 제 귀로 많이 들어오네요. 산청바라기님. 이 노래는 2386번으로 청해주셨어요. 2부의 노래입니다. 너 그럴 때면.

꿈음속으로님이 청해 주셨어요. 우즈의 드라우닝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데이식스의 예뻤어 그리고 이브의 노래였습니다. 너 그럴 때면

4401번으로 정해주셨던 화사의 굿 굿바이, 방탄소년단의 스윔까지 들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꿈음을 너무 좋아하셔서 늘 제게도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들어봅니다. 엄마가 요즘 최근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셨어요. 지금도 꿈음을 듣고 계실 엄마께 응원하고 늘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 2872님 보내주셨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죠. 우리 엄마 최고! 모든 사랑, 애정, 네, 응원이 다 담겨있는 한마디. 어머님도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도 응원 드릴게요. 퇴근해서 샤워하고 에어컨 틀고 선풍기 앞에서 꿈음 듣는 거 힐링이네요. 아들이 첫 일본 해외 출장 갔다 오면서 엄마 필요한 거 얘기하래 해서 우산 겸 양산 살 수 있으면 사다 주라고 했더니 잊지 않고 사가지고 온다네요. 사랑한대님. 네. 그리고 9912번으로 보내셨어요. 동시간대 청취율 1위 다시 한번 축하해요. 제가 애정하는 방송 1등 했다니 마치 제가 전교 1등한 기분이 듭니다. 요즘 사고로 다친 엄마, 간호, 그리고 출산한 딸 뒷바라지로 잠시도 쉴 틈 없는 저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힘내라고 상을 줍니다. 꿈음 들으며 쉬는 게 상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리도 바쁠까요? 그러게요. 얼마나 좋은 일이 찾아오려고. 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김유나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야상곡 보내드립니다.

0: 조영현의 노래였습니다. 달.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3: 회사님이 015B의 이젠 안녕 꼭 들려달라고 청해주셨는데요. 이 노래는 졸업 시즌 연말에 간혹 들려드렸는데 오랜만에 또 전해드리네요. 015B의 이젠 안녕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

0: 전문가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0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작!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불을 벗으며 말없이 삐지고 전화기를 들어 밥을 시키고 커튼을 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watching DVDs.
1: Just you and me.
0: 어깨에 기댄 너의 숨소리 난 나가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지.

0: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은 오디세이.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네요. 놀란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도 CG를 최소화하고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합니다. 높이 11m, 무게 3톤이 넘는 진짜 트로이 목마를 만들고요. 20m에 달하는 외눈박이 동굴괴물, 거친 파도를 치고 나가는 고대 범선 역시 실제로 만들었다고 하죠. 무엇보다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전 분량을 70mm IMAX 필름에 담는 대기록도 세웠습니다.

생생한 현장감과 더불어 영화는 오디세우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데요. 놀란 감독은 관객들이 실제로 오디세우스와 함께 배를 타고 산에 오르며 영화의 일부가 되길 바랬다고 해요. 영화의 일부가 되는 경험. 맞아요. 멋진 영화, 그리고 영화관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자 선물일 거예요. 그 멋진 경험을 우리도 함께 나눠볼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오디세이 중에서 Another Name이었습니다. 오디세이, 어제 개봉했죠? 보셨어요? 네, 기대하고 계시던 분들 엄청 많으셨는데 잘 보고 오셨나요? 보신 분들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평 좀 남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강디 보라 줄무늬 진호짱구님. 제가 손 흔드는 것도 강디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원한 그늘님. 무슨 소리냐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8월 6일 목요일 네, 보이는 라디오로 네, 송출되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어플 들어오시면 TV 모양 보이실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제 얼굴이 뿅 하고 보입니다. 네, 마린룩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배에서 일하는 그 선원 같은 그 줄무늬 스트라이프 복장이에요. 일부러 그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좋겠다 하고 입었습니다.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예고한 대로 오늘은 영화 퀴즈도 있죠.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오셔서 다 받아가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먼저 들으신 곡은 초록색 우수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강디, 날이 더워서 갑자기 가위손이 눈발 만들어주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때 흐르는 음악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네, 바로 그 음악. 가위손, 아이스댄스. 그냥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신비로워지기까지 하는 음악이었죠. 플레이 되는 순간 그런 느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늘 항상. 또 방금 들으신 곡은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또다시였어요. 이 곡은 4519님이 신청해 주셨답니다. 시원한 그늘님, 보라 처음 보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하셨습니다. 신기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정말 생방송으로 어딘가에서 누가 있는 것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삼 신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담검님, 갑자기 가르마 자랑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까 라큐님이 오늘따라 가지런한 가르마가 눈에 띄어요 하고 봤더니 만져봤죠? 가지런한가? 이러면서 어떤 분이 머리숱이 많아 보여서 너무 부럽다고 하셨는데 머리숱이 원래 많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더 풍성하게 드라이를 해서 스프레이를 와장짱짱 뿌린 머리예요. 사실 목요일날 보이는 라디오를 자주 하는데 이유는 목요일날 이쁘게 하고 오거든요. 목요일날 네 그런 날이어가지고 촬영이 많은 날이어가지고 네, 더 이렇게 정갈한 모습 항상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르지 않아요. 남현사님, 강디 천일째 땐 치명적으로 귀여웠는데 오늘은 치명적으로 상큼하네요. 폭염도 무서워서 도망가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어저께 저 낮에 미쳤죠? 낮에 운동복을 딱 차려입고서 그 김포에 생태숲공원 있거든요. 거길 나갔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km 뛰어봤는데 아, 난 더위를 안 타는 것이 아니구나. 집에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정말 들숨 날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건가? 공황장애 느낌 이런 건가? 아니면 와, 어르신들 숨 안 쉬어지면 이런 느낌인가? 더위가 가라앉지 않으면 이런 느낌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더위 잘 식히시고 네 가까운 너무 더울 땐 가까운 은행이라도 들어가시고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라도 들어가셔서 앉아서 냉수라도 드셔야 돼요. 아셨죠? 1436님 오디세이 어제 개봉하자마자 보고 왔는데 오늘 바로 음악 들으니 덩세승해간 감동 느껴지네요. 또 카르페디엠 16님은 표가 없어서 예매하셨다고 주말 인근 아이맥스관으로 네 그리고 연극 클로저 단체 사진 봤어요. 너무 이쁘셨어요. 연극 화이팅입니다 하셨고 연극 기사가 어저께 나가지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네, SNS에 또 올라갔더라고요. 이렇게 단체 사진이랑 대본 리딩하는 사진. 되게 성숙하고 약간 외롭고 쓸쓸하게 보이게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아, 이제 나이에서 그런 게 묻어나나 봐요. 웃지 않으면. 내가 저런 표정이었나 했는데. 네, 그런 표정이었더라고요. 강희님 보라로 보고 있어요. 연극하시는 날만 기다립니다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역시 신청곡으로 띄울게요. 5859님 매일 출석은 못하지만 그래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워요. 탑건 매버릭 시원한 해변신에 흐르던 원 리퍼블릭 I ain't worried 신청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함께 할게요 하셨는데요. 딸기산도님도 청해 주셨고요. 한 곡 더 이어갈게요. 패밀리 스위치 중에서 마룬5 피처링 크리스나 아길레나의 Moves Like Jagger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3800님은 첫인사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대만에 있는 저의 동생도 로그인 가입했네요.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함께 들으시면 또 연결된 느낌도 있고 또 공통된 주제도 생기고 재밌겠네요. 좋습니다. 행복님, 매일 출근해서 CBS 듣는 낙으로 살아요. 강디 반가워요. 처음으로 톡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공연님. 네. 아이디가 행복이시네요. 반갑습니다. 한여름밤의 꿀님, 행복님, 동백이님, 이은달님, 양이님, 오렌지님, 공명사사님, 삐삐님 등등. 오, 첫인사를 남겨주셨어요. 또 요즘 새로운 분들 많이 보이시네요. 모두 모두 너무 반갑고요. 우리 자주 만나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리백송 감독의 드라큘라 러브테일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드라큘라가 40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운명을 만나는 다크판타지 로맨스입니다. 시사회 날짜는 13일 목요일 저녁 용산 CGV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드라큘라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날도 더운데 이제 퀴즈 풀러 가보실까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디론가 훌쩍 떠나신 분들, 또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화 퀴즈는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그곳으로 배경을 한 작품들을 모아봤습니다. 잘 들으시다가 어디신지 아시겠거든 정답 외쳐주세요. 윤여정, 김고은 주연의 영화 개춘할망, 손녀를 기다려온 할머니, 12년 만에 기적적으로 돌아온 손녀,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게 펼쳐지죠. 이어서 안다다시 말고 우리 영화 인어공주도 기억하시나요? 존던 박헤일 주연의 타임슬립 로맨스 인어공주요. 전도연이 현재의 딸과 젊은 시절의 엄마 1인 2역으로 분했었죠. 때묻지 않은 어촌마을 풍광이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했어요.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볼까요? 대한민국을 첫사랑 열풍에 빠지게 했던 영화 건축학개론. 아프게 헤어진 첫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고, 이때 서연이 승민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장소도 바로 이곳입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서연의 집은 한동안 명소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곳 하면 또 이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연풍연가. 장동건, 고소영 부부를 실제 연인으로 맺어준 작품이기도 하죠. 두 사람의 여정을 따라 억세가 아름다운 산군부리를 비롯해

여러분, 여러분도 그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도 노래방에서 이 노래 부르신 적 있나요? 그대 안에 블루와 함께 커플 듀엣곡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곡이었나요? 저는 이곡 부르는 사람 본 적 없는데 우리 피디님은 그 여자 동료들과 함께 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추억이 있나요? 가만 보니까 네, 이곡 그래요. 이번에 저 연극 MT 갔다 올 때도 후배

일이 이거 그 불렀던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엔 그 노래가 좋은 노래 그냥 다 똑같이 좋아하더라고요. 옛날 노래들도 진짜 많이 알더라고요. 어린 친구들도 막 27, 28 이런 친구들도 옛날 노래 많이 알더라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연풍연가 중에서 주형훈, 이혜진의 우리 사랑 이대로였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건축학개론 중에서 전람회 기억의 습작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두두두두두두. 네, 이 영화들의 배경지가 된 네, 곳, 네, 어디일까요? 였는데 제주도였습니다. 4385님, 제주도로 떠나고 싶어요. 시원한 자리도 물회 먹으면 기분 진짜 짱일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진짜 퐁당, 시원한 바닷물에 퐁당 빠져버리고 싶죠? 네. 5431님, 제주도 조리원에서 수유하다가 보내는 9일차 엄마예요. 그곳은 시원하시겠죠? 네. 조리원에서라도 좀 편하게 쉬시면서 아이와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0941님, 그 시절 신혼여행지 1등 제주도요. 벌써 30년이 되어가네요. 하셨습니다. 와, 제주도는 지금 가도 참 낭만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0236님, 정답, 제주도. 지금 제주 가족 여행 중입니다. 너무 더워서 그냥 숙소에만 있어요. 뭐예요? 빨리 어디라도 가세요. 네. 렌트카 빌리셨어요? 네, 시원한 곳으로 피신. 6054님, 제주도요. 올 6월에 갔다 왔어요. 성산 일출봉에서 수국도 보고, 그 인어공주에도 나왔던 우도도 들어갔다 왔네요. 7396님, 정답 제주도입니다. 저도 첫사랑 실패만 아니면 제주가 처가였어요. 아, 너무 많은 거 기억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정말.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답은 제주도였고요. 제주도의 푸른밤이 또 얼마나 듣고 싶으실까요? 그죠? 오늘 퀴즈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신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 드리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는 채영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올려놓겠습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에서 박은빈의 제주도 푸른밤.

0: 여러분, 박은비님 목소리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지금 게시판에도 박은비님 배우 목소리 진짜 막네요. 농담곰님 요즘 오싹한 연애로 열일하시던데 오초법칙님도 박은빈 배우 노래는 처음 들어요. 네, 김동욱님도 맑음이 박은빈 씨와 강디가 좀 다르네. 네, 네 같은 맑고 깨끗함인데 씩씩한 최강디였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저게 실례지만 박은빈님한테는 실례지만 저게 물귀신의 목소리라면 전 홀려서 들어갔어요. 오, 엄청 청량하고 맑은데 이렇게 나를 부르는 듯한 박은비님이 저렇게 부르면 들어갈 것 같아요. 물속으로 퐁. 그래요, 저도 갈래요 이러면서. 그 와중에 사달라고 조르디오님, 제주도 겁나 더워요 하시면서 감성 파괴해 주셨습니다. 아, 지금 전국이 다 끓고 있어요. 힘내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 네모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라디오도 여러분의 더위를 조금은 식혀드렸을까요? 오늘 최강희 영화음악 끝곡입니다. 1182님 신청곡 프리윌리 중에서 마이클 잭슨 윌 유 비 데어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0: 헐?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0: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한여름 더위는 참는 것보다 잘 피하고 잘 식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거리 곳곳에는 더위를 식히는 작은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죠. 야외 냉방 쉼터에서 잠시 쉬어가고 그늘막 아래서 발걸음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숨이 한결 편해지고요. 도로 위에는 물을 분사해서 열기를 낮추는 쿨링 로드가 있고 또 미세한 물안개를 뿜어 거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쿨링 포그도 무더위를 덜어줍니다.

이런 시설들이 늘어날수록 조금 더 견딜만한 여름이 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한낮에 외출은 줄이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폭염은 피할 수 없어도 현명하게 대비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요. 8월의 더위 앞에서 천천히 걷고 자주 쉬면서 건강하게 여름을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가운데 Impossible Dream,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 그리고 폴 제미그다니가 지휘하는 아메리칸 시어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름은 유난히 잠시라는 말이 참 고마운 계절인 것 같아요. 잠시 그늘에 서고 잠시 바람을 쐬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기니까요. 오늘도 무리하지 마시고 쉬어갈 수 있을 땐 기꺼이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이 여름을 함께 건너가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 4번 디장초 판단고 가운데 1악장 파스토랄레 보내드렸습니다. 롤프 리슬레반테의 기타, 조르디 사바리 주연은 르 콩세르트 나스용의 연주였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렇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죠. 자,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교향번호 551 주피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함께 들을게요. 장 프랑스와 파이어가 주연은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쾌활번호 551 주피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치에 보내드렸습니다. 장 프랑스와 바이어를 가지고 하는

English 챔버호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5847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저희 아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주중에 저녁 9시까지 쉼터 운영을 한다고 해요. 한 달 정도요. 당직을 서야 하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늘어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더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니 좋은 마음으로 하라고 어제 아들한테 말했어요.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 따뜻합니다. 정말 직원들 또 일하시는 분들도 이 더위에 힘드실 텐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직이 늘어나서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더운 여름에 쉼터가 운영된다는 건또 많은 분들에게 큰 안식이 되지요. 우리 어머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또 가족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아드님도 더 힘을 내서 그 시간 잘 버틸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이런 작은 수고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사실, 그게 또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독일 북부의 항구 도시 그라이프스발트에서 태어난 프리드리히는 코펜하겐 왕립 예술학교에서 그림을 공부했습니다. 30살의 괴테가 주관한 바이마르 미술대회에서 찬사를 받고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물질 만능주의의 환멸을 느껴 정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단순히 아름답고 멋진 풍경이 아니라 명상과 영혼의 교감이라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감동을 주는 화가로 남아 있습니다. 큰 인기를 누린 젊은 날과 달리 그의 말년은 가난했고 대중의 외면으로 쓸쓸했습니다. 숭고한 것은 일상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대체되었고 예술의 시선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안개 속의 몽상가로 치부되었고 뇌졸중으로 힘겹게 작업하다 65세의 세상을 떠나며 이 세상에서 잊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세기 초 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그의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독일 낭만주의의 상징으로 다시 평가받았습니다.

구름이 내려앉아 바다처럼 보이는 이 풍경을 높은 산 위에서 홀로 내려다봅니다. 외로움이 끼어들 자리도 없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는 안개보다 짙고 계곡보다 깊은 사색에 잠깁니다. 만약 일행이 있었다면 그저 멋진 경치에 감탄만 했을 테지만 혼자이기에 지나온 날들을 발 아래 두고 저 멀리 인생의 끝자락까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일렁이는 자욱한 안개는 우리가 지나왔거나 어쩌면 앞으로 마주할 인생의 막막함을 닮았습니다. 그 막막한 풍경을 피하지 않고 오롯이 혼자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타인의 온기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나침반 삼아 정상까지 올라선 이의 뒷모습에서 의연함과 존엄이 느껴집니다. 그림 속 굽이치는 안개바다는 사실 당신이 평생을 몸으로 받아낸 거친 파도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삶을 위해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막막한 순간들, 그 치열했던 파도들이 이제는 부드러운 안개가 되어 당신 발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고 풍경을 내려다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으로만 서 계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일궈온 세월은 풍경보다 벅차고 숭고합니다. 나라는 풍경을 이제 마주하는 당신의 뒷모습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바리아치온,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번호 988 가운데 첫 번째 곡 아리아를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김지영의 책

은혜 미술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그림 아마 보시면 아 이거 봤던 것 같다 느낌이 드실 거예요. 참 멋있는 그림인데요. 아, 이 남자의 뒷모습 그 발 아래 자욱한 안개가 정말 바다처럼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색감도 참

이 동생 요한이 이 얼음물에 빠진 형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의도적으로 남들과 어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톤도 조금 뭔가 좀 어둡고, 이 뒷모습이 뭔가 자연 앞에 서 있는 그 뒷모습이 상실의 아픔을 간직한 그런 또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응시하는 화가 자신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풍경을 내려다 볼 여유, 내가 일궈온 세월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저자가 말씀한 대로 그런 마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설탕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이 닉네임 제가 참 재밌어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닉네임인데요. 인도 설탕.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정원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2년 전 이맘쯤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을 정원님께 축하받았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직장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머릿속엔 집에 있는 아이 생각만 나더군요. 지금도 멍하니 거실 창을 보고 있어요. 첫 임신 소식도, 출산도, 이직도 모두 아당의 소식 전하면서 축하받았는데 오늘만큼은 위로를 받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실까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만남은 달콤한데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이별과 종료는 참 마음 아프죠. 하지만 인생은 또 끝과 시작의 반복이잖아요. 우리 시작과 끝이라고 하지 말고요. 끝과 시작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인도 설탕님을 향해서 더 좋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신인님이 신청한 곡 준비했는데요. 우리 인도 설탕님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영훈이 작곡한 사랑이 지나가면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 음악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영훈이 작곡한 사랑이 지나가면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신인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인도설탕님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뿌미애미님이 사연 주셨어요. 오늘은 우리 딸 수빈이의 두 번째 생일입니다. 저희 딸 태어났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많이 아픈 적도 별로 없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자랐으면 합니다. 보내오셨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우리 수빈이가 벌써 두 살, 두 돌이 지났어요. 우리 수빈이는, 뿜이는 왠지 아당님들과 제가 함께 키운 느낌이에요. 뭐 아파서 응급실 다녀올 때도 함께 하곤 했잖아요. 아, 우리 수빈이 두 번째 생일을 아당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씩씩하고 밝게 자라길 모두가 함께 기원합니다. 또 달콤 여우님도 사연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7살 유치원생 손녀가 방학이라 놀러왔다 오늘 가요.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를 알려주고 싶어요. 올림픽 유치원 이서은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유치원 이름부터 너무 귀엽네요. 올림픽 유치원 이서은 어린이 반가워요. 클래식 음악 많이 많이 들으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이들 얘기하니까 또 겨울 소나타 생각나네요. 아직 멀었는데 참 즐겁죠, 아이들. 자,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은 쇼팽의 왈츠 17번 E플랫 장조입니다. 이 곡은 사후에 발견이 된 유작인데요. 담백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이 돋보이는 왈츠예요. 장 마르크 루이스 사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한 쇼팽의 왈츠 17번 E플랫 장조 장 마크 리사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왈츠도 많이 듣는 왈츠가 아닌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사랑스럽고 막 과장되게 막 그 경쾌하지도 않고요. 또 슬프지도 않고요. 이렇게 뭔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요 온도의 왈츠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Walking in the Air라는 곡인데요. 혹시 오래됐어요. 1982년에 영국 애니메이션인데 The Snowman 기억하시나요? 참 예쁜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그림책을 누구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그런 그림체인데 대사 없이 음악과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전하는 아주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거기서 이 소년과 눈사람이 하늘을 나는 장면에서 흘렀던 음악인데 지금 더우니까 이 눈 속에서 하늘을 나는 장면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스 오프라노 알레드 존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Walking in the Air, 보이소프라노 알레드 존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이플랫장조 도시번호 929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입니다. 모자르 트리오의 연주고요. 효찬님이 청해 주셨어요. 이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오늘 2부 첫 곡은 푸시킨의 시에 김효근이 곡을 붙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의 창작극 눈물상자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책을 원작으로 눈물이 넘치는 아이, 눈물을 모으고 파는 눈물상자 아저씨, 어느 순간 울 수 없게 된 할아버지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뮤지컬 배우 김승대, 아역 배우 최은영, 국립합창단 베이스 기른배가 출연하며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제9회 히겟눙크 뮤직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윤한결이 지휘하는 세종 솔로이스트가 말러의 가곡 소년의 이상한 불필이,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와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1번 세리오소, 슈만의 현악사중주 1번의 사막장 아다지오를 들려줍니다. 8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를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희극과 비극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드라마 조코조입니다. 웃음 속에는 죽음과 심판이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죠. 로렌초 다 폰테의 대본으로 완성된 이 작품에는 저마다의 욕망과 상처를 지닌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유혹하고 배신하는 방탕한 귀족 돈 조반니, 그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으며 끊임없이 투덜대는 하인 레포렐로, 돈 조반니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돈나 안나, 그리고 그녀의 약혼자 돈 오타비오, 배신당한 분노와 미련 사이에서 갈등하는 돈나 엘비라, 결혼식 당일 유혹에 흔들리는 시골 처녀 체를리나와 그녀의 신랑 마제토, 그리고 돈 조반니에게 목숨을 잃었지만 결국 그를 심판하는 기사장.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늦은 시각 어느 저택의 뜰, 망토를 두른 사내가 담벼락에 몸을 기댄 채 서성이고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 레포렐로입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쉴 틈 없는 신세를 한탄하며 자신도 언젠가 저 안의 주인처럼 귀족 행세를 하며 살고 싶다고 투덜거립니다.

노트 에조르노 파티칼, 밤낮 없이 일하며, 베이스 페르치오 프르라네토, 그리고 소프라노 안나 토모바 신터프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헤르베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라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그의 넋두리가 이어지는 순간 저택 안에서 다급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돈나 안나입니다. 얼굴을 가린 침입자에게 위협을 당하던 순간 그녀의 아버지인 기사장이 소리를 듣고 달려나옵니다. 늙은 기사장은 딸을 지키기 위해 검을 뽑아들지만 상대는 다름 아닌 방탕한 귀족 돈 조바니. 어둠 속에서 벌어진 짧은 결투 끝에 기사장은 조바니의 칼 끝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돈 조바니는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가죠. 이 하나의 죽음이 오페라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림자가 됩니다. 장면은 어느 광장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는 대낮의 광장 한복판. 엘비라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조바니를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린 그 배신자를 저주해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사랑해야 할지. 복수를 다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흘러나오는 미련. 이 모순된 감정을 과장 없이 토해냅니다.

끼미디체마이. 나에게 말해줄 이 누구인가. 메초 소프라노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아그네스 발차. 그리고 잠깐 들으신 돈 조반니의 목소리는 바리톤 사뮤엘 레미의 음성이었습니다. 카라얀이 주변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자,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서성이던 엘비라 앞에 마침내 조반니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는 슬쩍 자리를 피해버리고 대신 하인 레포렐로가 광장 한가운데서 엘비라를 위로한답시고 뜻밖의 물건을 꺼내듭니다. 다름 아닌 주인이 사랑을 나눈 여인들의 명단, 그 유명한 카탈로그입니다. 레포렐로는 신이 나서 늘어놓죠. 이탈리아에서 640명, 독일에서 231명, 프랑스에서 100명, 터키에서 91명,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이미 1030명에 이른다고. 숫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엘비라는 자신 또한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였음을 깨닫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흘끔거리는 그 광장 한복판에서 엘비라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갑니다.

마담이나 일 카탈로그 에퀘스토. 마님, 이것이 카탈로그입니다. 카탈로그 아리아. 베이스 페르추어 플라네토의 노래, 그리고 카라얀지아는 베를린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했습니다. 한편 돈조바니는 벌써 다음 사냥감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그 사냥감은 오늘 결혼식을 올린 순박한 시골 처녀 체를리나. 신랑 마제토를 슬쩍 떼어놓은 조바니는 달콤한 말로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함께 가면 지금의 초라한 삶을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속삭이며 손을 내밀고, 체를리나는 망설이면서도 결국 조바니의 유혹에 조금씩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매혹적인 유혹의 이중창이죠.

방금 들으신 곡은 라치다렘 라마노 저기서 손을 잡아요 이 노래인가요?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바리톤 사무엘 레이미 노래 그리고 소프라노 캐슬린 매틀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아, 제가 사연 읽다가 잠깐 헷갈렸는데 5847번님이 사냥감 정말 정말 진짜 진짜 나쁜 사람 남자 보는 눈이 왜 이렇게 없는 걸까요?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가 어쩜 그렇게 뭐 어떻게 생긴 남자인지는 몰라도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지는 몰라도 그렇게 유혹에 빠져들 수가 있겠어요. 이 체르리나가 조반니의 손에 이끌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신랑 마제토는 분을 참지 못하고 신부의 뒤를 쫓습니다. 이를 눈치챈 조반니는 레포렐로로 변장해서 마제토를 어두운 골목으로 유인하죠. 그러고는 치매를 뗀 채 마제토를 흠씬 두들겨 패고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얻어맞고 주저앉아 있는 남편에게 체르리나는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심장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고 마음을 달래줄 좋은 약이 여기 있다면서 다정하게 그를 다독입니다.

베드라이 카리노, 사랑스러운 이어 알게 될 거예요.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의 노래였습니다. 체를리나와 마제토를 비롯해 안나, 돈 오타비오 그리고 엘비라까지 돈 조반니의 거짓과 술수에 속았던 이들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여 그의 정체를 알아차립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원망과 추격을 피해 조반니는 레포렐로와 함께 황급히 담을 넘어 도망칩니다. 정신없이 쫓기던 두 사람이 마침내 몸을 숨긴 곳은 다름 아닌 어느 묘지, 그것도 한밤중입니다. 거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던 조반니의 눈에 커다란 석상 하나가 들어옵니다. 다름 아닌 그가 죽인 기사장의 무덤을 지키는 석상입니다. 겁에 질려 벌벌 떠는 레포렐로에게 조반니는 장난삼아 석상에게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석상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러지. 이 짧은 한마디에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아버지 기사장의 죽음 이후 줄곧 복수만을 생각해온 안나. 그러나 약혼자 오타비오 앞에서 그녀는 문득 자신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매정하다 여기지 말아달라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너무 깊어 사랑조차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화려한 콜로라투라 아래 감춰진 것은 다름 아닌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아, 참 화려하고 정교한 소프라노 안나 토바 신토프의 노래였습니다. Non mi dire beri dormio, 말하지 말아요 나의 사랑이요. 감정과 정말 테크닉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룬 그런 노래였죠. 자,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밤이 찾아옵니다. 주바니는 자신의 저택에서 홀로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악사들이 흥겨운 곡을 연주하고 레포렐로는 주인의 시중을 들면서도 겁에 질린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때 엘비라가 마지막으로 조바니를 찾아와 회개할 것을 애원합니다. 그러나 조바니는 그녀의 간청을 비웃습니다.

숨으로 흘려보낼 뿐입니다. 실망한 엘비라가 문을 나서다 말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들어옵니다.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것입니다. 곧이어 육중한 발소리가 울려 퍼지고 문이 활짝 열리며 죽은 기사장이 돌로 변한 석상의 모습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레포렐로는 겁에 질려 식탁 아래 몸을 숨기지만 조반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석상은 나지막이 그러나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초대에 응해 왔음을 알리며 이번에는 자신이 그를 초대하겠다고 손을 내밉니다. 조반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차가운 돌 손을 맞잡습니다. 그 순간부터 얼음처럼 싸늘한 기운이 조반니의 온몸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석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에게 묻습니다.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라고. 조반니는 몇 번이고 단호하게 거부의 뜻을 밝힙니다. 끝까지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겠다는 듯 말입니다.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석상은 마침내 심판을 내립니다.

0: 땅이 갈라지고 사방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며 지옥의 망령들이 아우성치는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조반이는 온몸을 비틀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끝내 참회의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석상의 손에 이끌려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처절한 비명과 함께 무대 아래로 자취를 감춥니다. 정적이 흐른 뒤에 남겨진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기이한 밤의 결말을 되새깁니다. 배신자에겐 마땅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준엄한 교훈과 함께 오페라는 막을 내리죠. 돈 조반니는 1787년 프라하에서 초연된 모차르트 오페라입니다. 피가로의 결혼이 빈보다 프라하에서 더 큰 사랑을 받자 프라하의 극장 측이 모차르트에게 새로운 작품을 의뢰했고 모차르트는 다시 한번 다폰테와 손을 잡았습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서곡이 초연 전날 밤까지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 콘스탄체가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졸음을 쫓아주는 사이에 모차르트는 단숨에 이 서곡을 써내려갔다고 하죠. 1787년 10월 29일 프라하에서의 초연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돈 조반니는 장르상 희극과 비극이 공존하는 드라마 조코조의 대표작인데요. 웃음과 공포, 유혹과 심판, 그리고 인간의 욕망, 그 끝. 모차르트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무대 위에 펼쳐 보이면서 오페라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매혹적인 악당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돈 조반니는 2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가장 인간적인 악당, 빌런을 그린 오페라로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오페라 속 인물들의 삶과 음악을 따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엔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장현아님이 무거워요. 새드엔딩인지 해피엔딩인지 혼란스럽고요. 못된 사람이 벌을 받았으니 통쾌해야 할 텐데 왠지 씁쓸함이 남네요 하셨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던져바니가 악당은 분명 악당인데 묘하게 또 그 주인공한테 매료돼서 마지막이 비극처럼 느껴지죠. 그냥 회개하지.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모차르트의 달콤한 디저트 같은 세레나데 13번 G장조 2악장 로망스 들려드립니다. 조금밖에 못 들으시겠네요. 칼빔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문을 여시니 감사드립니다. 탕자처럼 내 것을 손에 쥐고 나가려 할 때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고 나서야 먼 발치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계절을 준비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아버지여 이 죄인을 횃불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의배 찬양으로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호세아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신 주님, 우리도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정형자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나의 죄를 정케하사 임현모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CBS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시아조의 찬양으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하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5284번께서 너무 더워 잠을 설치다가 청주 무심천 자전거 전용도로 하이킹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질청합니다. 권사님이신 친정엄마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준비했습니다. 러브조이 피스의 찬양 피처링 정현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보라미님, 경북 김천에 사는 여동생 집에 왔습니다. 여동생 집에서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험학습으로 포도 수확하러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셨어요. 뜨거운 햇살에 포도 당도가 꽤 높아졌을 것 같긴 한데요. 작업하시기에는 너무 덥지 않을까, 힘드시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네요. 맛있는 작업 힘들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3512번 언제나 성경 말씀과 찬송으로 시작되는 방송 사랑스러운 품조리원 아가들과 함께하는 배화심쌤, 순복쌤, 미숙쌤, 애열쌤, 경미대홍, 채연, 제이쌤 모두 건강하고 감사함을 박미향드림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상록수님께서는 반달이 아직 밝습니다. 별들도 얼마 전만 해도 아침과 가까웠는데 이 시간에 어둑하네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동행님, 매일 새벽 미명에 은혜의 찬송 고맙고 감사합니다. 공주마마님, 요즘 너무 피곤함이 자주 밀려오는데 회복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삶님께서는 주여 주신 아들 유빈 병원 가는 길 안수해 주셔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보내주셨고요. 라시님께서는 뜨거움에 노출되는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폭염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분들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여름 너무 힘들지 않게 지나시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소서. 아멘. 귀뚜라미 소리가 있어요. 입추라 그런가? 글쎄요. 그럴 수도. 사실 아직 덥지만 입추라는 말만 들어도 아 그래 얼마 안 남았다 희망이 생기네요. 오늘 입추입니다. 고샘맘님께서는 명희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친구님들 밴쿠버에서 이틀째 여행하며 함께합니다 보내주셨어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행지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8318번 새벽기도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이슬은의 주의 얼굴빛 신청해 주셨어요. 이 곡 보내드리고요. 좋은 예감님, 오늘 상반기 마지막 출근입니다. 상반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일간 휴가시라고요. 주님 은혜로 지켜주심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곡 은혜. 안 들은 지 좀 됐죠? 은혜 보내드릴게요. 손경민의 찬양, 지선 이윤화, 한이, 강찬, 아이빅밴드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여름 행사 은혜 가운데 다 잘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라리스님께서 이렇게 글 주시고 나의 마음 속에 온전히 찬양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보내드렸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가 원 제목입니다. 아가페 중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으로 김남희의 찬양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오벳의 곡입니다. 찬송가를 편곡했어요. 예수께로 가면. 이어지는 곡 리컬러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7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로마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지심을 받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사상으로 이어져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는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존경하는 선생님이 심부름이라도 시키면 다른 아이들보다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나만 사랑한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구원의 약속이 혈통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새롭게 선포되며 확증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이제 모두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0: 먼저 보내드린 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곡으로 함께 했고요. 신예수님께서 청하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박동현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휴대전화 뒷번호 7310번 어제가 59번째 생일이셨군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6707번 오늘도 많이 더울 것 같아요. 평안하세요 보내주셨고요. 0702번께서는 장인어른께서 지난주 입원하셔서 열흘째 처갓집 꽃분이 먹이주고 화단 계단 청소하고 있습니다. 꽃분이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엽네요. 이 반려동물들은 또 털옷을 입고 있어서 누가 그러던데 털옷을 입고 있어서 얼마나 덥겠냐고 0702번께서 이렇게 돌봐주시니까 꽃분이도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장인께서 빨리 회복하시기를 저도 함께 바랍니다. 낭만 농부님 아침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잠깐 들어요. 농부실까요? 내리사랑님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낮 더위 피해서 농사지은 거 수확 중입니다. 찬양 들으며 몇 시간째 하는데요. 찬양으로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참깨를 하우스에서 하다 보니 낮에는 익사 직전이라 일할 수가 없어요. 1시쯤부터 불 켜놓고 일하는데 밤에 시작을 하시는 거군요. 한밤중에 일할 수 있는 건강 조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주로 농사 짓는 이야기는 지기육육님 통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이야기를 또 듣게 되네요. 해나기 전에 부지런히 움직이시네요. 들깨 농사 제가 흉내 한번 내봤었는데 정말 해 뜨면은 밭에 못 서 있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던 기억나는데 아 내리 사랑님 힘들지 않게 풍작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신청하신 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스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곡 송승현입니다. 주님의 손

가만히 들여다보니 한 꽃이 백일을 아름답게 피어있는 게 아니다. 수 없는 꽃이 지면서 다시 피고 떨어지면 또 새 꽃봉오리를 피워올려 목백일홍 나무는 환한 것이다. 꽃은 져도 나무는 여전히 꽃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제 안에 소리 없이 꽃잎 시들어가는 걸 알

절기상 입추를 지나는 오늘 여전히 피어있는 백일홍을 만납니다. 여름을 견딘 건 우리만이 아니었음을, 여전히 같이 가자고 손짓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현주의 찬양 먼저 들으셨습니다. 이어진 곡 하얀 귤꽃님께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휴가를 떠나신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이 생각납니다. 어디로 가는지 눈치채셨을까요? 하셨는데 짐작이 되네요. 잘 다녀오십시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휴대전화 뒷번호 6947번님, 걱정과 근심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기도하며 잘 이겨내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신청합니다. 서울 모태탑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이수원님 정하신 어저께나 오늘이나 김요한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이후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의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선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 사이버 대학교.
8: 요즘 유산균 장

0: 세종 유산균,
1: 바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소울싱어즈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모든 이의 뛰어난 이름.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이면 무더위 쉼터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마을회관처럼 전국에 9만 3천 곳 정도가 있다는데요. 누구나 특별한 자격이나 신청 없이도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습니다. 예, 여름에는 이렇게 문턱을 낮추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낯선 곳에서 에어컨 바람을 함께 쐬는 것도, 그늘막 공간을 나누어 쓰는 것도, 시원한 물 한 잔을 권하는 것도, 어쩌면 이 계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아닐까요? 가끔은 이유 없이 서로에 대한 문턱을 낮추어 보는 거. 오늘도 또 그렇게 한 번의 무더위를 건너가 보도록 하죠.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사무실 사이버대에서
1: 쑥 실력자
2: 나의 꿈을 쑥 실력 발휘 쏴
1: 쑥 실력자
2: 내 실력이 쑥 실전으로 쏴
1: 쏴
2: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0: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부모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맛.

0: 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아카펠라로 들으신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The Spacious Firmament,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많은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한 줄기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한여름의 절정에서 맞이하는 오늘 입춘날 아침, 입추를 강조해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현재 서울 목동의 기온은 30.1도입니다. 어제 영등포구의 한낮 기온이 40도를 찍었는데요. 계속 최근 뭐 한낮에는 39도, 40도까지 오르니까 아침 시간에 30도 정도는 상대적으로 괜찮다, 버틸만하다 느껴질 정도예요. 예전에는 여름이 나은가요, 여러분? 겨울이 나은가요? 하면 특히 밖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겨울이 아무래도 고된 계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언젠가부터는 여름이 좀 더한 것 같지 않나요? 겨울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마스크 끼고 귀마개 하고 목도리 하고 모자 쓰고 이렇게 방안을 하고서 핫팩으로 잠시 몸을 녹일 수라도 있는데 여름에는 옷의 무게를 아무리 가볍게 해도 덥고 뭐 냉방기구, 이렇게 휴대용 냉방기구, 뭐 손 선풍기를 써도 덥고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실내에 들어가지 않는 한 특히 밖에서 일하는 분들 진짜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도 주차 관리하는 분들 보면서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모두가 고생이 많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을게요. 문자 참여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의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하고 미친 수학자라고 조소를 당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해 이단자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루이 파스퇴르는 백신을 통한 면역 개념을 제시했을 때 어이없는 결투 신청까지 받았습니다. 우표 사용을 제안한 로랜드 힐 역시 망상가로 취급받으면서 웃음거리가 됐다 합니다.

저처럼 진리란 처음부터 환영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독한 싸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결국 역사는 그들의 고군분투가 옳았음을 증명했네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파도는 온 세계를 변화시켰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구석구석까지 흘러가도록 거룩한 고군분투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참된 진리를 깨닫는 믿는 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거룩한 고군분투

에이미 그란트, 빈스 길, 부부입니다. I need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두 곡이 이어진 메들리 접속곡. 8월 7일 금요일 아침, 잠시 교수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놀라셨죠? 게스트를 실제로 모시려는 건 아니고 교수님 한 분이 게시판에 사연을 쓰셨는데요. 한국 폴리텍 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 반도체 장비 개발과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어려워요. 이동진 교수님이 우리 프로의 애청자셨군요. 이 교수님께서요. 반도체와 믿음의 세계, 반도체와 믿음의 세계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대요. 첫째,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다. 반도체는 실리콘을 만들고 재료로 하고 신앙은 흙을 재료로 해서 둘 다 먼지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만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설계도를 믿는다. 5나노 회로는 육안으로 안 보여도 설계 데이터를 신뢰하고 공정을 진행한 후 계측으로 검증하듯이 신앙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삶과 관계로 검증한다. 자, 세 번째, 정결한 공간을 고집한다. 클린 룸과 성전의 정결 규례. 티끌이 먼지냐 죄냐의 차이일 뿐 둘 다 오염을 극도로 경계한다. 이러한 반도체와 믿음의 세계의 공통점을 이동진 교수님이 혼자 고민하고 생각해서 정리하여 이렇게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나누어 주셨네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한 줄 한 줄 짚으면서 들으니까 다 공감이 가요. 감사합니다. 찬양도 듣고 공부도 하는 일석이조의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순주님의 신청곡 하이어 그라운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농장에서 김장 배추 무밭을 만들면서 은혜로운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잘 듣고 있습니다. 3282님의 김장 준비 얘기가 와, 참 반가운데요. 여러분, 폭염경보라는 네 글자의 위력이 더 셀까요? 아니면 입추라는 두 글자의 위력이 더 강력할까요? 자, 입추까지 왔습니다. 한여름의 절정에 아직 발을 담그고 있지만 황금빛 들녘을 상상하면서 Sting, Fields of Gold, 입추 특송으로 골랐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0: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M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2: 홈픽.
3: 홈픽.
5: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오늘 절기상 입추입니다. 창밖에 뜨거운 햇살을 보면 아 정말 가을은 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땀이 맺히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입추라는 이름조차 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럼에도 우린 기다리게 됩니다. 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비가 그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바쁜 하루가 끝나면 휴식의 시간이 오듯이 기다림의 끝에는 제때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지금은 뜨겁고 지치지만 이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어느 날 문득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처럼 올해 가을도 어김없이 우리 곁에 찾아와 있을 거예요.

0: Good morning, Judith.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8월 7일 금요일 입추에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입추에는 그동안에도 사실 늘 더웠대요. 매년. 그렇게 보면 입추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기보다는 가을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주는 절기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어쨌든 계절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니까 우리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보자고요. 아마 금방 어우 추워 할 때가 오겠죠?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0: 를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3: 세라하임.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나탈리 임브루글리아의 톤, 그 전에 헨슨의 음밥은 6438님께 전해드렸습니다. 7시 19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타조님 일주일 내내 야근하네요. 그래도 주말엔 쉬니까 좋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 뜨거운 밤에 근무하시느라고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래도 금요일은 또 코앞에 다가온 주말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타조님 오늘까지 근무하시면 주말에는 진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6934님 오늘 휴가라서 아들하고 스파이더맨 보러 갑니다. 와, 극장은 정말 좋은 그 피서지죠.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또 계절에 맞게 아주 스펙터클한 영화들이 요즘 극장에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극장에도 정말 관람객들 많고 스파이더맨 재밌다던데요. 보고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보통 스파이더맨 보면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영화 보고 나와서 나의 손목을 꺾어요. 그 다음에 슉슉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같이 본 사람이 있으면 옆 사람한테도 슉슉, 옆 사람도 나한테 슉슉,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자,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주부터 태풍이 온다 온다 하는데 태풍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제13호 태풍 돌핀과 태풍 차놈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제15호 태풍 차놈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북부로 향할 것으로 보여서 큰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태풍 돌핀의 경우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국 상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 태풍으로 인해서 동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이 간접적인 영향으로 주말 동안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전국적으로 폭염의 강도도 약간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태풍이 상륙하는 중국에서 큰 피해 없기를 또 바라야 되겠네요. 네.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1: 네, 오늘은 가을의 문턱 절기상 입춘데요. 그 이름이 무색하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간밤에 대부분 지방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서울은 지금까지 16

5일째 열대야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어제만큼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은 오늘도 38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어제 37.9도였던 서울은 오늘 한낮에 39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더운 입추절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파주와 춘천, 광주 38도, 대전, 대구 37도, 부산은 3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를 보이겠고 내일은 동해안과 강원 산간,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도, 부산 28도, 광주 27도, 대구는 26.6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머라이어 캐리 드림 러버 6901님 신청곡이었고요. 에이미 그랜트의 베이비 베이비 그 전에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의 아침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입춘데요. 세상살이님이 그래도 입추라고 햇살의 힘이 그나마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누가 시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아주 미세하게 조금 달라진 바람의 느낌, 온도의 느낌 이런 거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모든 감각의 문을 활짝 열고 자세히 보면, 자세히 느껴보면 극세사만큼 아주 조금, 아주 조금 그 기온이나 바람이나 햇살이 달라졌나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입추니까.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폭염은 계속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불금이라 설렘, 설렘송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앱으로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파란색 투표창이 있어요. 세 곡 중에서 주디스를 가장 설레게 하는 노래 한 곡을 선택해서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투표하신 후에는 노래를 선택한 이유를 레인보우 앱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거고요. 혹시 그대와 여는 아침 인스타그램 보셨나요? 어제 퀴즈곡에서 고양이 문제 내면서 집사인 주디스들 고양이 자랑해주세요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스무

어떻게 맞추셨어요? 구름이에요, 저희 집 고양이 이름. 털을 만지면 구름처럼 폭신폭신한 느낌이 든다고 구름이라고 지었거든요. 아직 못 보신 분들 와서 보세요. 귀요미 냥이들 보시면 입꼬리가 씩 올라갑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cbsfmyou, cbsfmyou입니다. 보니 타일러 홀딩 아웃 포러 히어로 민신기님 신청곡이고요. 활기차고 시원한 노래 부탁하신 카타리나 월드님도 같이 들을게요.

오늘이 어떤 날이 될지 아직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하루를 선택해 볼까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선우정아의 상상입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OST인데요. 이 드라마와 노래로 위로받으신 분들 많았죠. 선우정아 씨의 목소리도 참 포근하게 들리는데요. 문득 불어올 선선한 바람을 기대하며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가을을 상상하며 입추에 함께 듣고 싶어 고른 선우정아의 상상.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를 이어가면 좋을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스텔라님, 와, 시원하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선우정아의 상상이었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진우의 엉뚱한 상상. 인사이디 냉장고님께서 날이 더워서 시원한 상상이 필요해요. 창밖에 흰눈이 내린다는 상상을 하면 시원하다 못해 춥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신 코디송이었습니다. 인사이디 냉장고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2: 노무법인 폐
8: 1544-7575
9: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은 아침, 오드리님 신청곡 마이클 런스트락의 25 minutes 들으면서 주디스와 함께 입으로 가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서울의 낮 기온이 어제 40도에 육박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속출해 2,6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3명으로 늘었습니다. 프로야구는 오는 10일까지 모든 경기를 취소하고 폭염 브레이크를 갖습니다. 이란이 적대국 소속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막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도 샌디스크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충격 속에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합니다. 거래가 금지된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야생 생물을 대량 밀수해 유통해온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고시원에서 뱀을 키우고 아파트에 사육장을 만들어 코브라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압수된 동물들은 국립생태원으로 위탁됐습니다. 영남과 호남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밀양에서 1,000톤 가까운 물을 쓰는 대형 물놀이 축제가 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축제에 쓰는 물은 농업 용수와는 무관하다며 사용량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한낮 기온 서울과 전주 39도, 광주 38도, 대전 37도까지 오르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40도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0: 비지스 You Should Be Dancing 5565님 신청곡으로 8월 7일 금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황진수님께서 주디 휴가 가면 대타로 누가 와요? 궁금하네요. 하디가 옵니다. CBS의 핵심 인재 하효진 아나운서가 저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또 일주일 꽉 채워드릴 건데요. 우리 하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웃어 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잘 쉬고 올게요. 오늘은 퀴즈콕 없고 불금이라 설렘 투표 있는 날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앱에서 오늘의 설렘송 투표 진행되고 있어요. 세 곡의 노래 중에 가장 설레는 곡은 뭔지 주디스의 마음이 가는 노래를 골라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하시고 이유를 레인보우 게시판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오늘도 무려 10분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

0: 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붉은이라 설렘. 붉은이라 설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오리백조님입니다. 무더운 여름, 마음만큼은 뽀송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묻어내진 마음도 말랑하게 물들이는 설렘송 세 곡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곡은 카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도 나온 노래죠. 90년대 학교 다닐 때 지하철에서 테이프와 CD를 판매하시던 아저씨들 덕분에 자주 들으면서 익숙해진 곡이기도 합니다. 이젠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좋은 음악과 함께 지하철로 통학하던 그 시절과 저의 젊음을 떠올리며 신청합니다. 두 번째 곡은 앤디 윌리엄스의 Moon River. 이 곡을 들으면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쏙 오드리 헵번이 검은 드레스를 입고 티파니 앞에서 커피와 빵을 들고 서 있던 장면이 떠올라요. 요즘은 매일 아침 부워크로 출근하는 신세인데 밥을 챙기다 보면 가끔은 햇번처럼 크루아상과 커피로 간단하고 우아하게 아침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곡은 리사 오노의 뱃삼의 무초. 뱃삼의 무초가 키스해주세요라는 뜻인데요.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가 있지만 전 속삭이듯 노래하는 이 노래만 들으면 괜스레 설렌답니다. 예전 어느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얼마나 설렜던지. 집에서도 가끔 분위기 잡고 싶을 때 찾아듣는 노래예요.

불금이라 설렘. 오늘 설렘송 사연의 주인공은 오리백조님이었고요. 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앤디 윌리엄스의 Moon River, 리사 오노의 뱃삼의 무초. 이렇게 세 곡 오리백조님의 설렘송으로 함께 감상했어요. 오리백조님께는 순두부 외식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스마트 맥님. 손예진 정혜인 주연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수록됐던 카를라 브루니의 한 표. 너무 예쁜 손예진, 반듯하게 잘생긴 정혜인의 로맨스 정말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이런 더운 날 공포 영화도 좋지만 이런 사랑스런 로맨스로 더위를 날려보자고요. 제니 왕님, 불금엔 연인과 함께죠. 이렇게 짧고 굵게 스탠바이 요맨의 한 표 보내주셨고요. 3632님, 금요일에는 퇴근 후에 와인 한 잔에 음악 들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살짝 리듬 타면서 즐기기에 이 곡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Moon River 투표해 주셨습니다. 1849님은 오늘 하루 연차 내고 온 가족이 근처 바닷가로 물놀이 갑니다. 세 곡 다 제가 너무 애정하는 곡이라 투표하려고 했는데요. 레인보우 회원 가입이 안 되네요. 평소에는 출근 중이라 투표 못해서 오늘이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투표하고 싶어서 문자로라도 보냅니다. 문자도 되나요? 이 정도 간절함이면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2번 문 리버에 한 표 주셨어요. 바닷가 잘 다녀오시고요. 5270님. 10년 전 멕시코에 출장 가서 일을 마치고 숙소로 귀가하는데 길에서 버스킹 연주곡으로 들었던 곡입니다.

뱃삼의 후초. 그때의 황홀함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선율이었을 것 같아요. 뱃삼의 무초에 한 표 주셨고요. 어사 박문수님, 오늘 곡 다 설레는데 하나만 고르자면 저음으로 불려지는 뱃삼의 무초입니다. 더운 아침 좋은 곡들 듣고 힘내서 출근합니다 하셨어요. 자, 이제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설레주신 곡은 바로 카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무려 60.8%를 차지해서 1위 했고요. 앤디 윌리엄스의 문 리버는 29%, 리사 오노의 뱃삼의 무초는 10.1% 득표했습니다. 칼라 브루니가 1등 했네요. 자, 투표 참여해주시고 설레는 이유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디스를 설레게 하는 노래, 사연과 함께 세 곡을 신청해 주세요. 말머리에 설렘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도 말머리 설렘 달고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위켄드 Take My Breath.

창원의 여유만만한 넌님, 시원한 아침바람 맞으며 산책 중입니다. 상쾌한 음악과 함께 오늘도 행복하게. 창원은 아침이 좀 선선해졌나요? 케이티 페리의 로어, 0224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고요. 그 전에 디스터브드의 The Sound of Silence, 102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그대와 여는 아침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레인보우 앱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곡이래요. 주디스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군요. 가장 많은 주디스의 좋아요를 받은 곡, 저도 기억해 둘게요.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깊이 있네요. 좋았어요. 그 전에 푸스켓 돌스의 돈짜는 539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8시 40분 지나고 있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입니다. 에뚜디뷰님, 입추고 바람도 제법 선선해서 호기롭게 따뜻한 라떼 도전해 보려다가 내리쬐는 이른 햇살에 바로 아이스로 터냈어요. 호기가 객기가 될 뻔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 따뜻한 것은. 특히 들고 밖으로 나가셔야 한다면 물이죠. 잘하셨습니다. 맨날파님은 오늘이 음성 5일장인데 폭염이라 많이들 못 오셨네요. 장사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십니다. 폭염에 밖에서 장사하시는 것도 보통 일 아닌데 폭염이라 손님이 없으면 2중 3중으로 힘드실 것 같아요. 시원한 커피 한 잔 보내드립니다. 4061님, 용인에서 직행좌석 승무원 근무를 접고 재취업 준비 중입니다. 더운 날씨에 모든 승무원들 안전운전 소망하며 신청합니다. 하신 곡 우리 4061님의 재취업도 응원하면서 같이 들을게요. 권진원이에요. 살다 보면.

진짜 가을이 올 것만 같네요. 이문세 가을이 오면 6934435님 신청곡이었고요. 6328님께서 어머나 살다 보면 제가 얼마 전부터 듣고 싶었던 노래예요. 힘들고 속상할 때 듣고 힘내는 노래인데 너무 좋네요. 권진원의 살다 보면. 근데 그거 아세요? 이 곡의 코러스가 윤도현 씨 목소리래요. 와, 아마 풋풋한 신인일 때였겠죠? 윤도현의 코러스가 버무려진 권진원의 위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8788님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9778님도 오늘부터 주디스. 퀸의 언더프레셔 청하셔서 지금 흐르고 있고요.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어요. 저 다음 주 휴가 잘 다녀올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맘때 먹을 수 있는 잘 익은 살구를 한입 베어물면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더위에 지친 입맛을 깨워주는 계절의 선물이죠. 살구는 여름에 만나는 열매지만 그 시작은 봄이에요. 4월 청명 무렵에 살구꽃이 피고 이때 내리는 비를 살구나무를 뜻하는 한자어 행을 넣어서 행화우, 행화우라 부르죠. 이때가 다 지나고 나면 바로 지금 살구가 익어가는 여름이 됩니다.

황금빛으로 익은 살구는 더위를 잊게 해주는 매력적인 과일이죠. 크기는 작아도 식물성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콤한 맛은 무더위에 잃었던 식욕을 되살려주는데요. 상큼한 살구 한 입으로 싱그러운 활력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 여섯 개로 이루어진 피아노 모음곡인데요. 그 가운데 3번 원곡은 F단조지만 오늘은 첼로 버전 A단조로 보내드렸습니다. 린 하렐의 첼로, 브루노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